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이 생겨서 지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잘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뭐 그러려는구나 싶었는데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정답이 있구나 싶어집니다. 자꾸 그 빙빙빙 도는 게 지금 저 말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글쎄 이게 뭐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는. 왜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안 되죠. 이미 답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나의 진심 어린 충고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묻는 쪽이라면 그리고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걸 먼저 꺼내서 내 생각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가 여러모로 좋겠죠. 쓸데없이 시간 낭비도 안 하는 거고 너무나 장황하게 많은 어떤 생각을 전해줬던 상대가 나중에 느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안 들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주위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 낭비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월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점점 뭔가 소재가 겹칠 때가 있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거 있어요.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연 전에 나갔습니다. 나간 게 아닙니다. 절대 나간 게 떠나가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 사는 게 다 좀 비슷하고 추억에도 좀 비슷한 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노래는 반드시 두 곡 이상 골라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모두 함께 하실 방법.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시면 좀 더 여유롭게 길게 남기실 수 있죠. wbsi.kr 혹은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신효범의 사랑을 누가,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두 곡 이어요.

짧은 글, 긴 여운. 미국 교육의 공통 핵심 기준에 따르면 학생들은 더 이상 필기체를 배울 필요가 없다. 추정에 따르면 33%

그런 기량이 있는 사람들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점점 의존하면서 기량이 녹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토론토의 한 신문은 어떤 제과제빵 강사의 한탄을 보도했다. 요리를 배우는 학생 대부분이 케이크 위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손글씨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손글씨가 계속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손글씨가 사라지면 잃는 것이 있다. 측정 가능한 인지능력을 잃게 되고 수천 년간 손과 필기구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던 즐거움도 잃게 된다. 우리는 잉크와 종이가 주는 감각적인 경험, 손글씨가 주는 시각적 즐거움을 잃게 된다.

이정열의 아침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크리스틴 로젠의 경험의 멸종이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정말 경험의 멸종을 점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멸종위기에 놓인 인간다운 삶을 구출하라. 대면 소통에서 길찾기의 감각까지 경험의 순간을 되찾기 위한 광범위한 지적 성찰이 담겨 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전해드린 내용은 손글씨에 관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경험이 사라지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죠. 점점 늘어나고요. 이게 조금씩 안에서 아예 그 능력이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느낌은 글쎄요. 아예 모르고 살면 모를까 잘 쓰던 사람들이 좀 무능해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기술의 어떤 터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미 많은 부분을 내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일상생활에 활용한다는 느낌이면 제일 좋겠는데 그 이상으로 이미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주체가 이동하면 뭐 그 뒤는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시죠. 너무 과하게 의존하지 말고 다 내어주지 말고 내 경험이 항상 1순위가 되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저도 벌써 약간 그 뭐랄까 이미 우리가 검색하는 기능은 오래전부터 많이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묻고 가만히 있는 거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거 다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 요즘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달해 가면서 더 기대게 되는 거 조금 아찔해지네요. 자, 1부 끝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내가 걷는 길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으로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림동 유리님 일찍 오셨네요. 그리고 11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시간 일찍 나옵니다. 뭔가 좀 더 부지런해진 기분이 듭니다 하셨는데, 1시간 일찍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그리고 황금박쥐님 반갑습니다. 한 주 첫날 오늘도 노추가 너무나 반갑게 꼭 품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복수님 어서 오세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부산은. 비가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현동수님, 전주도 잔뜩 흐려있네요.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양수기로 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좀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비가 좀 오면 또 그 뒤에는 적당히 와야 되는데 항상 이 조절을 눈치 보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죠, 비가 좀 와야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2748 뒷번호 쓰시는 분, 또 경미님도 와 계시고요. 바람구름님, 새로운 한 주도 힘내봅니다. 너무 힘내자 힘내자 하면 좀 강박 같은 게 생기지 않냐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왜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한번 입 밖에 꺼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걸 하려고 애쓴다면서요 사람이. 그러니까 강박이라기보다는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다면 좀 더 기운차게 한번 마음가짐이라도, 순간 자세라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주문 아니겠습니까?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시고요. 유창엽님, 영덕은 새벽에 소나기가 왔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차미수님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하셨고요. 김선숙님, 비가 오락가락하는 아침이에요. 온몸이 찌뿌둥하면서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요. 오늘도 오전에 바쁜 일을 엄청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모든 거 적당히 쉬엄쉬엄 아시죠? 자, 노래 좀 듣고 갑니다. CCR의 커튼 페이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글스의 테기리지까지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92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늘 새로운 시작은 설레게 하죠.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뭐 지난주나 이번주나 특별히 무슨 큰 변화가 없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비슷한 하루하루일 수 있지만 새로운 한 주라는 이 앞에 새로운 이 글자가 그렇죠. 지나간 한 주와는 다르게 뭐든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 하루하루도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이지만 한 주를 이렇게 끊어서 업무적으로든 아니 뭐 그냥 개인 일상적으로든 뭔가 좀 구분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장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651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9748 쓰시는 분 요즘에 식생활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망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쭉 잘 되면 어렵지 않게요. 뭐든 다 잘 되게 해요. 뭐 잘 가다가 좀 무너진다고 표현하는 날도 있고 그런 날 아 그냥 치팅데이 하자 그러고 차라리 먼저 스스로 셀프 멍석을 까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김선숙님 신청곡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준비했고요. 그리고 8808 쓰시는 분의 신청곡 로보의 I'd Love It To Want Me까지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끝곡은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으로 준비해볼까요? 금베이 댄스밴드의 선 오브 자메이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듣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익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익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한영의 누구 없소.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9371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는 어느 분과 반대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후 근무라 아주 꿀 같은 오전이 생겼습니다. 아, 오전에 라디오를 쭉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지요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거군요. 와, 그러면은 진짜 오전 시간 라디오 듣는 것도 물론 이제 행복하실 텐데 그동안 시간에 이제 바꿔서 해야 되는 것들을 또 지금 오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오전에 조금 느긋해지는 건 이건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간 나름의 또 특별한 가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전에 느긋함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왜 우리가 약간 아침형과 그렇지 않은 형으로 정도만 나눠왔을 때 아침잠 많고 막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들에게는 아침에 여유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게 힘들어서라도 오전에 일찍 출근하지 않거나 일상이 좀 그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한결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나이 들면서 조금 예전에는 절대 안 되던 게 약간 수월해지고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함께합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조현숙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취미이자 특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숨은 라면 찾는 게 취미이자 특기예요. 우리 남편 때문이죠. 남편은 라면을 정말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에 나와 자취를 했던 남편은 라면이 친구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요즘은 더 맛있는 게 많고 건강에 그리 좋을 게 없다는 게 알려져서 조금 서러운 대접을 받는 신세지만 저도 어릴 땐 라면 참 좋아했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김치 듬뿍 넣고 달걀 톡 깨트려서 넣고 파도 좀 송송 썰어 넣고 아, 그 맛 저도 알죠. 그러나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라면밖에 없는 인생 같아요. 부엌이라곤 수도의 연탄불, 낡은 찬장이 전부인 딱 옛날 드라마 속 부엌에서 그나마 절대 떨어지지 않은 식재료가 다름 아닌 라면이었다고 하니 싸고 양 불리기 좋아서 떨어뜨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년이 되니까 하나하나 손을 들고 따지러 오네요. 남편은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 체격은 아닌데 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을 너무 싫어해서 건강검진도 제때 잘 안 받았는데요. 작년에 의사선생님의 강력 경고 앞에 제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결국 내가 붙들고 고쳤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순간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는지 검진받고 왔던 그날 죽을 사다 주니까 집에 굴러다니는 라면 스프가 없냐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 많은 세월을 함께 사는 동안 그렇게 싸워본 날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섭고 걱정됐는데 정작 본인은 그리도 천하태평이더라니까요. 이후에 본인도 전에 없던 증상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라면은 아직 못 끊었어요. 여기저기 하나씩 숨겨놓고 몰래 먹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작정하고 늘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이자 특기가 됐다는 얘긴데 제발 우리 남편 독하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신승우님도 라면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던데 저와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들려주세요. 신승우 처음 그 느낌처럼 김건모 빨간 우산

김건모의 빨간 우산,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이었습니다. 두 가수의 여러 곡을 리스트에 쫙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두 곡을 이어봤습니다. 라면 참 맛있어요. 간편하고. 물론 요즘은 라면을 활용해서 색다른 요리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단 라면의 장점은 가성비, 예, 빠르고 편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저렴하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뭐 라면의 어떤 부분이 그래서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많이 알고 있지만, 그냥 그 먹는 게 귀하고 약간 식비를 좀 줄이자면 라면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뭐 자취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먹게 되는 일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시간 때문에 뭐 급하게 빨리 먹는다고 라면, 그것도 나중엔 뭐 컵라면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그렇게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을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스프는 없나? 이날 그렇게 대차게 싸우셨다는 거죠. 싸울만 했네요. 막 우리 아내분은 오히려 자기가 잘 단속 못했다는 그 죄책감까지 갖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태평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고치고는 있다고 하시는데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제가 보기에도 남편분이 이 라면을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내기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금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예전보다 확실히 수는 줄여야겠죠. 예, 그건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겁니다. 한동안 숨은 라면 찾기를 계속 하시더라도 어쨌든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소정의 선물도 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아내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건강, 본인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예. 왜 우리 잃고 나서 뭐 하려 그러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하시고 좀 줄여보세요. 아, 어렸을 때 그 저는 비 오는 날에 생라면, 예, 생라면에 스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그것도 생각해보면 세상에나. 지금은 막 그러진 않고, 예, 자제력도 있지만 그때는 그 라면은 그 라면대로 맛있고 끓인 라면은 끓인 라면대로 맛있고 아빠가 드시다 남긴 것도 맛있고 그랬었던 기억도 나네요. 자, 노래 하나 전해드리고 3분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지훈의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노래하는 추억들 4부로 오셨고요. 4부 첫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라이어 밴드의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였죠. 자, 2478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평강공주님, 대구 비 내려요. 음악도 기분 참 좋게 합니다. 애청할게요. 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8808 쓰시는 분, 아까 노래 잘 들으셨나요? 처음 보내봅니다. 하셨죠. 6569 쓰시는 분, 2741, 그리고 3693 쓰시는 분, 0016 쓰시는 분도 와 계시고요. 독수리님, 또 지연님도 반갑습니다. 지연님도, 그래요? 이번 주에 이렇게 스케줄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요, 이번 주는 하셨고, 오후로 가신 분도 계시고, 출근이 당겨진 분도 계시고, 아예 뭐 이렇게, 이직을 하셨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교대 근무가 아니라. 그리고 상민님 반갑습니다. 다 비가 오거나 비가 왔었다가 잠깐 그쳤거나 약간 비 오려고 꾸물꾸물한 그런 하늘이거나 뭐 이런 곳이 많네요. 그리고 회원님도 반갑습니다. 회원님은 꿈에 7월이 되는 꿈을 꾸셨대요. 그 6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7월로 건너뛰어서 너무 아찔했겠어요. 아니면 꿈이니까 그냥 꿈에는 약간 현실하고 좀 어떤 감각이 좀 다르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7월이구나 하셨을까요? 뭔가 좀 쫓기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지 않으셨을까? 좀 너무 바쁘지 않으셨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럼 이럴 때는 꿈에서 깨거나 와 다행이다 막 혼자인데 혼잣말로 아예 입 밖으로 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독수리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꾸리님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윤도현의 사랑투 전해드려요.

윤도현의 사랑투 전해드렸고요. 집으로 1723 쓰시는 분이 3부 사연 듣고요. 세상에 그 집은 라면 때문에 고민이군요. 우리 집 그분은 라면 같은 건 잘 안 먹는데 뭘 해줘도 맛있다는 소리를 일생 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타박도 해요. 이거 참 그 만들어준 사람 입장에서는 막 대단히 큰 리액션을 바라거나 뭐 무조건 칭찬을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보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만들어준 사람은 힘나고, 예? 기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히 뭐 나쁘지 않아도 일부러 맛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쩜 그리 일생 그런 얘기가 없을까요? 거기다가 가끔 세상에 이 부분만 없었어도 아유 그러려니 하세요 할 텐데 아 타박이라뇨. 그건 절대 음식 타박은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제 주변에 타박하는 거 하루 한 번에 싹 고쳤던 분이 계셔가지고 뭐 다른 거 없대요. 어린 애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 길로 이제 밥 숟갈 회수. 정말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먹지 마. 그리고 싱크대에 가서 막 붓고 이럴 순 없겠지만 그냥 말로 하면 또 그걸 못 알아들으려나요? 어떤 뉘앙스인지 눈치를 못 챌까요? 타박은 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 되시든 뭐 남자분도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박만은. 그리고 7106 쓰시는 분 해선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바람구름님이 친구분하고 함께 계시다는데 이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부끄러워합니다. 라디오인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우리 얼굴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 그러게요. 그리고 세상에 그 동명이인이 또 얼마나 많은데 정말 막 누가 들어도 이건 분명 내가 아는 사람이야 할 만한 그런 특징적인 어떤 특색 있는 남다른 성함이 아니시라면 그 라디오에서 말해도 몰라요. 예. 지나가도 모르고. 지금 바람구름님은 어떻게든 막 소개해주고 싶고 내 친구 이름도 한번 라디오에 나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남자분들끼리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조금 재밌네요. 자, 생각이 바뀌시면 사부 안에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평강공주님 신청곡을 한 곡 전해드릴까요? 둘 다섯 긴머리 소녀 전합니다.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전해드렸습니다. 333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쭉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독수리님 잘 들으셨나요? 그리고 6248 쓰시는 분도 새롭게 저도 가족이 되려 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뭐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문자 한 번이면은 이미 충분히 그냥 바로 신청서나 이런 게 따로 있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그거로 아주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게 없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경민님, 네, 경민님도 이번 한주 파이팅입니다. 좀 더 바쁘게 좀 더 부지런하게 그 사이에 뭐든지 놓치는 게 좀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바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많아서요. 오늘 끝곡은 다람쥐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온 마인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에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일상소행의 요법 가운데 돌리자는 말씀에 큰 공부가 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나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고 경계 속에서 당한 해로움을 기꺼이 나에게 돌리고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호념하여 재생의 기회를 갖도록 돌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일상소행의 요법.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6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들여다보면 9개 중 5개의 요목에 돌리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고,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중에서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목을 꼽는다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겠죠? 새롭게 시작한 한 주 경계를 만날 때마다 현명하게 바라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그렇게 오셨네,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마음공부.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원불교의 교리 표어인 처처불상 사사불공.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이란 의미를 가진 말로 원불교적 삶의 태도를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 교의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론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에 전개되는 것임을 알아서 모든 계물에서 부처의 공능이 발현되도록 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불국토를 만들어가자는 원불교의 신앙과 실천의 교리가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요. 원불교 교리를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처처불상 교리의 근원이 이론상이며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곧 사안이요. 사안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하님이 없다고 밝혀주시면서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해야 한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울린다. 알람을 끈다. 알람이 또 울린다. 또 끈다. 새벽 5시 좌선 나갈 시간이다. 그런데 눈이 떠지지 않는다. 훈련의 후유증이다. 일주일 내 뛰어다닌 터라 삭신이 쑤시다. 오늘 좌선은 쉬자. 못 일어나겠다. 그런데 어떤 냉정한 여자가 내 안에서 튀어나와 말한다. 좌선 못 갈 만큼 피곤해? 어제 일찍 누웠잖아. 피곤하다는 관념에 속는 거야. 물론 오래 누워있긴 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며칠 목이 끊어질 듯 아프더니 어젯밤에는 감기 기운이 몰려왔다. 콜록거리느라 여러 번 깼다. 또 감기가 완전히 들어오면 이후 훈련 일정에 지장이 생긴다. 민폐를 끼치느니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맞다. 그때 냉정한 여자가 또 이야기한다. 너 밤새 기침하긴 했지. 근데 새벽 자선 안 나가는 것과 컨디션 조절이 무슨 관련이니? 자선만 안 나가면 컨디션이 돌아오니? 아니, 이렇게 안 좋은 몸 상태로는 좌선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출석에만 의의를 두는 것도 집착이다. 그 여자가 또 반박한다. 일단 해보고 정 안 좋으면 들어와도 되는데 넌 지금 그냥 나가기가 싫은 거잖아. 그쯤 되니 저항이 버럭 생긴다. 야, 솔직히 나 좌선 잘 안 빠지잖아. 한 번쯤 빠지는 것이 뭐 어떠냐? 넌 누가 보라고 좌선하니? 지금껏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지? 아, 졌다. 벌떡 일어난다. 좌선 나가는 길,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다. 의식 넘어 잠결에 두 여자가 치열했다. 좌선 가기 싫은 나와 좌선을 내보내려는 나의 열띤 논쟁. 그런데 돌아보면 좌선 가기 싫은 나의 논리도 매우 합리적이다. 좌선을 내보내려는 나의 조금 더 우세한 내공이 아니었으면 깜빡 설득당할 뻔했다. 속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 며칠 전 일이 떠오른다. 피치 못하게 좌선을 못 나갔다던 도반에게 내가 한 말이다. 못 나간 건 아니야. 안 나간 거지. 새벽 잠결에 알람 소리를 들었는데도 안 나왔으면 그건 안 나가기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 못 나갔다고는 하지 마. 나올 마음만 있으면 기어서라도 나오지. 다 핑계고 자기 합리화야. 이 얼마나 시크하고 냉철한 판단이란 말인가. 그런데 나 참 이율배반적이다.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명확하면서 나의 일에 다다르면 왜 이렇게 치열해진단 말인가. 정산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지만 내가 자신을 볼 땐 항상 나라는 상이 있어 가운데 있어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기 때문에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면 로맨스다.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옳고 그름을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일을 볼 때는 늘 이유가 많다. 사연도 많다. 그 이유들로 인해 내가 나에게 완전히 속기도 한다. 어느 땐 속았는지조차 모른다. 남의 일에는 이다지 냉철하면서 말이다. 나 지금 나라는 것에 속고 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돌아봐야겠다. 남에게 잘못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눈을 똑바로 뜬 관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혜성 교무님의 글 내가 하면 로맨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윷마치 초록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열반을 추모하는 6월을 맞아 지난 1일 중앙총부에서 원기 111년 6.1대제 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이날 기념식은 요의보고와 대종사 봉청 및 고축찬송, 열의 봉청 및 고축찬송, 일동헌배, 독경, 추모담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추모담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일원의 진리와 삼학팔조의 가르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대도정법임을 되새기며 그 법통을 이어나갈 것이 강조됐고요. 참석자들은 정중한 마음으로 분향을 하며 역대 선조들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중앙총부뿐 아니라 전국의 각 교단과 기관에서도 일제히 6.1대제가 봉행됐는데요. 법계 형아가 이어지는 시간에 교도들은 선령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 정진할 것을 마음 깊이 서원했고요. 역대 선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공동조상과 역대 선령 열위께 추원 부분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앙봉공회가 주관하는 봉공회 전국훈련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의 봉공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공의 서원을 세우고 신심과 공심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훈련은 개회식과 함께 법문과 강의, 단별회와 교구별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회화 시간을 통해 봉공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공부심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훈련 결재식에서 중앙봉공의 강명건 교무는 봉공이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공중을 위해 쓰이는 삶이라고 전하며 무아봉공의 참뜻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교화의 씨앗이 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온 봉공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는 봉공 회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훈련을 통해 지쳐있던 공부심에 다시 불이 붙는 느낌이라며 함께하는 동지들의 정성이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봉공회는 이번 전국훈련을 계기로 봉공회원의 신앙과 실력을 함께 키워 원불교 교화 현장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이 대각교구절 맞아 진행된 정다운 친구 안무 챌린지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원불교 성가에 맞춰 저마다 연습한 율동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대각의 기쁨을 문화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표현력과 창의성, 완성도 등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작들을 선정했는데요. 영예의 대상은 아프리카 까풍아 교당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까풍아 교당은 맑은 자연을 배경으로 일원상을 형상화해 귀여운 손동작과 율동을 선보여 국경을 초월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본 안무를 충실히 표현한 챌린지 부분에서는 대전 충남교구가 최우 수상을 차지했고요. 금구교당과 정토회 교당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금구교당 어린이들은 초기 저축조합운동과 방언공사의 역사를 협동동작으로 참신하게 재해석했고요. 장려상을 수상한 정토회 교당 어린이들은 농촌 봉사활동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구는 생생한 방언공사 놀이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독창적인 연출력을 평가한 창작 부분에서는 부산 울산교구가 최우수상을, 전주 혁신교당과 강원교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전주 혁신교당 어린이와 학생들은 절도 있는 현대적 퍼포먼스를 가미해
내면의 마음을 두드려본다는 교리적 메시지를 율동으로 표현했는데요. 청소년국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준 교구와 교당의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모든 수상작을 청소년국 너튜브 채널 희망숲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안무 챌린지는 전 세계 미래 세대들이 교법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나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덕훈련원은 남양주시 복지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조선가정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정근 오덕훈련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다문화 한부모 가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비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고요. 광주 전남교구 장흥교당은 지난달 21일 장흥군청을 방문해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에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장흥교당은 지난 10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 환경 개선, 생활 취약계층 후원 등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기탁식에 참석한 최영철 교무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지역 주민 모두가 서로를 돌보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과 함께 열어가는 세상.

0: 원불교 알림 책
1: 여름 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력과 진행 역량을 높이고 훈련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 훈련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원불교 강남교당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레크레이션 강의와 마인드 히어로 워크북 시간, 어린이 성가 익히기 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청소년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출가 재가교도 4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유럽 순방길에 오르십니다. 유럽 전역의 교당을 순방하시며 대법회를 개최하고 해외 현지교화 활동을 돌아보실 텐데요. 유럽 지역의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의 명상 스테이가 오는 1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명상 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대상이기도 한데요. 영산 성지순례와 함께 영광의 맛과 멋을 즐기며 명상 스테이로 몸과 마음의 쉼과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원기 108년 북유럽 교화를 위해 문을 연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가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 속에 원기 111년 봉불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함께할 텐데요. 이번 봉불식엔 왕산 종목사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현장의 감동,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라이브 교당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라이브 교당 참여 방법은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인생 경이로운 여정. 원기 111년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영산사무소와 영산성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걸음, 낯선 곳으로 떠나는 용기, 나를 확장하는 여정까지 진리 속에서 각자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원불교 교육부가 정성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청년 교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이선희의 행복의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3: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2: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3: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6월 1년 12달 중 딱 반을 지나온 이 시점, 어쩌면 지금이 또 다른 새로운 스타트 라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을 시작했던 것만큼이나 중간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재정비의 시간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6월은 더 활기차게 달릴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멋진 시간이었으면 그렇게 채워지길 바라면서 이번 한 주도 신나게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달담의 물빛 여름.

0: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김희원입니다. 반짝이는 계절 울렸던 시작 종소리, 요즘 같은 여름이 그 소리를 닮았다던 오늘 첫 곡의 가사처럼 아주 싱그러운 6월입니다. 6월, 1년의 반을 채워가는 달이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면 지금을 시작점으로 삼아 다시금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의 숨구멍 같은 그런 곳이죠.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 하는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엄정화의 페스티벌,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503 쓰시는 분이 오늘 첫 곡 물빛 여름 노래가 너무 싱그럽고 좋네요. 사실 월요일이라 출근길부터 몸이 천근 만근이었는데 노래 한 곡에 마음이 초록초록해지는 기분이에요. 6월이 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남은 하반기도 희원 씨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이 지치는 여름도 잘 또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굿벅! 부산은 아침에 잠깐 비가 내리더니 지금 화창하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도 오늘 아침에 날씨 예보를 보니 서울에도 60% 정도 그 강수량으로 써 있어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구름은 좀 끼어 있었으나 비가... 예, 나가 있는 동안 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해가 쨍하니 뜬 걸 보니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에 비가 살짝 왔었군요. 그렇다면 제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왔을 수도 있겠네요, 서울도. 아, 뒷번호 2481 쓰시는 분은 거래처 가느라 도로 위에서 6월의 햇살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1인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왠지 지치고 졸렸는데 기분 좋냐 할 듯이 시그널 음악 듣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졸음 쉼터에서 잠깐 차 세우고 희원 씨 목소리로 마음을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우리나라는 졸음 쉼터 휴게소 이런 거 잘 돼 있죠. 혹시라도 장거리 또 운전하시는 분, 운전업 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실 수 있어요. 이 운전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러실 때는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막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2481 쓰시는 분처럼 살짝 쉬었다가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예, 뒷번호 5382 쓰시는 분이 희원씨 말대로 진짜 제 숨구멍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고 이제 막 7개월 된 아기를 겨우 재우고 쇼파에 앉았어요. 깨기 전까지 딱 1시간만이라도 이 평화 즐기고 싶네요. 희원씨 목소리로 당 충전하고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382 쓰시는 분의 그 자녀분 조금 더 자요. 푹 자요. 아가 좀 자주렴. 조금만 더 자주렴. 조금만 쉴 수 있게 조금만 더 자주렴. 조금 아니고 조금 많이 자주렴.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김민석의 사랑인가요?

정엽의 왜 이제 왔니, 김민석의 사랑인가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593 쓰시는 분께서 오전 내내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다가 드디어 점심시간 밖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회사 밖 공기는 왜 이렇게 달콤한 걸까요? 들어가기 싫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회사 안에 나무가 굉장히 빼곡하게 있더라도 그 안은 답답할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1부 끝곡 레드벨벳의 음파음파 띄워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뒷번호 1435 쓰시는 분이 오전 내내 밀린 업무 처리하느라 영혼이 탈탈 털렸는데 지금이 재정비할 시간이라는 말에 위로를 받고 갑니다. 마침 딱 12시 정각에 부장님이 나가셔서 눈치를 크게 안 보고 라디오를 들으며 밥 먹고 커피 한잔 타임, 이게 바로 행복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뭔가 예 일을 하고 있다가 예 어느 정도 자리에 위치하신 분들이 슬쩍 나가주신다면은 갑자기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예, 이럴 때 식사하세요. 식사하시면서 노래도 띄워주시고요. 아시겠죠? 아, 초코맘님이 저희 집 강아지 초코랑 베란다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6월 되니까 낮에는 제법 더워서 초코도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있네요. 평화로운 월요일 낮 이 시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햇살 받으면서 거실에서 예 배를 깔거나 아니면 대짜로 뻗어서 수박을 한 덩이 쪽쪽 갈라서 입안에다 넣어주면 이게 바로 진짜로 뭐 자유로운 아 내가 이 맛에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예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초코맘님도 초코만 그렇게 봐주지 마시고 초코맘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 힐링 시간 가지세요. 아시겠죠? 뒷번호 3271 쓰시는 분이 3월에 아이 초등학교 입학시키고 긴장 속에 살다 보니 벌써 6월이네요. 정신 차려보니 1년에 반이 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나 불안했는데 오늘 중간 재정비 시간이란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초보 엄마 하반기도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화이팅!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홍경환님이 버스 운행을 위해 잠시 쉬며 어플로 희원 씨 목소리를 들으니 피곤이 싹 사라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희원 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경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도 언제나 와주셔서 우리 경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뒷번호 1159 쓰시는 분께선 오늘 큰맘 먹고 월차 냈어요. 다들 일하는 월요일 낮에 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며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월요일 저 자신을 위한 쉼표로 채우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큰맘 먹고 월차 오늘 잘 내셨습니다. 그럼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월차 내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잔 드시면서 오늘 즐기세요. 노려! 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하림의 달리기,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하림의 달리기, 자이언트의 꺼내먹어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원님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요. 바람도 불고 오늘은 담양 놀러가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가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담양 좋죠. 담양 좋고 호성님 오늘 또 이렇게 놀러가신다고 하시는 이 와중에도 기분 좋은 12시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즐겁게 보내다 오세요. 뒷번호 5907 쓰시는 분께서 희원띠 올만이여라 광주는 날씨가 직직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 기분도 꿀꿀해서 드라이브 겸 나왔다가 사무실로 복귀 중인데요. 꿀꿀한데 사무실로 복귀해서 더 꿀꿀한 거 아닐까요? 잠시만요.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이 우울함 다 가라! 엄정화의 다 가라 신청해보아요. 음악이 나오면 차에서 신나게 춤춰야지. 키키키키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 요 중에 엄정화님의 노래가 우리가 1부에 나갔었어요. 페스티벌이 나갔기 때문에 같은 가수의 노래가 이 한 프로그램당 두 번이 못 나가서 요건 이제 다음번으로 다음 기회에 하고 아, 아주 신나는 곡 준비했습니다. 2부 끝곡으로 에일리의 춤 보여주세요! 보여줄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초록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고개 넘어가 볼게요. 보리밥. 보리밥. 이어서 두 번째 고개입니다. 찌개. 첫 번째 고개 보리밥에 두 번째 고개는 찌개입니다. 보리밥과 찌개 연상되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고개가 중요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진 정답 보내실 분들은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시아의 스테이.

시아의 스테이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된장국, 된장찌개, 고등어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는 거는 오답이라는 얘기겠죠. 요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땡입니다. 예, 틀리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죠. 아직 두 번째 고개까지 넘어갔으니 세 번째, 네 번째 고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개는요. 냄새요, 냄새. 냄새이고 네 번째 고개입니다. 중국의 너우츠, 일본의 나또. 뭐 다 드렸네요. 보리밥찌개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고개들이죠. 냄새와 중국의 더우츠 그리고 일본에선 나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캐치 캐치. 예, 캐치를 하셨다면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다섯 번째 마지막 고개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켄의 해피데이 그리고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다섯 번째 곡에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곡에는요, 바로 전국장입니다. 전국장.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당첨자 뽑아볼게요.

키키의 Go O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첫 번째 곡의 보리밥에 이어 두 번째 곡의 찌개, 세 번째 곡의 냄새, 네 번째 곡에는 중국의 더우츠, 일본의 낫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곡으로 청국장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의 바로 정답은 청국장이었습니다. 아, 보리밥과 찌개에서 된장 아니면 청국장이겠구나라고 확신을 좀 가지셨을 것 같긴 한데 좀 아리까다 싶다가 냄새에서 바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리밥과 참 잘 어울리는 청국장 찌개죠. 벌써 곳곳에서 유명하다는 청국장집 맛집 지도가 눈앞에 아른아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국장이 호불호가 좀 있는 음식이죠.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무척 꺼리는 음식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거나 아예 냄새가 없는 청국장도 시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번째 곡에 중국의 더우츠와 일본의 낫또 모두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대표적 아시아 발효 음식 식품이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개가 바로 전국장이었죠. 이 청국장의 어원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인들이 군량으로 쓰기 위해서 빨리 만들어 먹던 게 전국장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북한에선 이 청국장을 썩장이라고 한대요. 이름부터 확실히 좀 존재감이 느껴지시죠? 아직 늦은 점심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매추로 청국장.

혹은 저녁 메뉴로 청국장 한번 추천해봅니다. 아, 정답 맞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다섯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0300 쓰시는 분 청국장, 보리밥에 청국장이 최고. 뒷번호 9576 쓰시는 분이 청국장이네요. 키키. 뒷번호 2237 쓰시는 분이 청국장, 날씨가 꿀꿀해서 청국장이 생각나는 날이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0013 쓰시는 분이 정답은 청국장입니다. 올리와 함께 차에서 듣다가 보냅니다. 아직 나의 작은 아들 올리와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뒷번호 9275 쓰시는 분도 정답은 청국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다섯 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노래 3부 끝곡으로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기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기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곧 기분 좋은 12시 저로 마무리로 걸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해봤어요.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날라 사라지는 요런 대체송. 오늘은요 여자아이들의 덤디덤디 개플버의 갈릴레오 트와이스의 넉넉 띄워드립니다.

여자아이들의 덤디덤디, 케플러의 갈릴레오, 트와이스의 낙낙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도 드립니다. 전시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인 고향 전시회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고향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이고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예요. 원하시는 날짜에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129 쓰시는 분이 마트 오픈런을 해서 장 봐오고 일주일 밑반찬을 몇 개 만드니 오전이 다 갔네요. 좀 쉬었다가 집 앞 카페를 가서 시원한 아를 사서 산책 좀 하다가 들어오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좋죠. 시원한 아 사서 산책 한 바퀴 도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4924 쓰시는 분은 오늘 큰맘 먹고 오전에 옷장 정리를 싹 했습니다. 안 입는 옷 포대자루로 세 자루나 나왔네요.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속은 다 시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옷장에서 포대자루로 세 자루가 나왔으면 예, 이제 또 가득 채워 넣어야죠. 그럼요. 예, 비워내기도 하시고 적당한 옷으로 또 예, 한하게 타셔야겠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337 쓰시는 분이 월드컵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네요. 지금부터 힘을 모아 클론의 월드컵송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안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축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 11시 오전에 이제 시작해서 12시, 우리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 그 또 어떤 승패를 떠나 응원을 함께 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뒷번호 1168 쓰시는 분께선 희원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 너무 힐링되고 힘이 나네요. 희원님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진짜 이렇게 따스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샵에 가까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 또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런 사랑과 응원을 먹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우리 함께 보아요. 건강하게요. 건강은 꼭 챙기면서 봐야 됩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샵에 가까이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 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회상 새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조은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기억나십니까? 최진입니다. 자전거에 빠졌어가 아니고 사랑에 빠졌어.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다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나시나요? 뭐 처음에는 뒤에서 누군가 잡아주면은 안심하고 페달을 밟습니다. 생각보다 쉽네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순간에 이제 손 놓는다, 진짜 놓는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핸들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뒤에서 잡아주던 손이 딱 떨어지고 오롯이 내 힘으로 페달을 굴려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부터가 진짜 내 자전거 타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나답게 나아가는 건 혼자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핸들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혼자 잘 달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조은혜 가요 세상 힘차게 달려볼까요? 진성입니다. 동전 인생.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근디요. 이 더운데 잘들 보내고들 계시지요? 오늘은 거시기 말이요. 이 오래된 정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무엇이냐면 어느 마을에 수십 년 된 나무 정자를 글쎄 참말로 거시기에게 거시기 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밤사이에 누가 통째로 참말로 아따 거시기를 해본 거요. 이 마을 주민들한테는 유일한 사랑방이었는디 어메 어짠디야. 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퍼지자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은퇴한 목수 장인 다섯 분이 각자 연장을 들어게 싣고 찾아온 것이요. 참말로 그 무엇이냐. 일주일 거시기 해가지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정자를 뚝딱 거시기 했다는 거지. 이야, 대단한 거요. 그저, 우리나라 최고 그저 목수 장인이니까 금방 거시기 해버렸겠지. 그래서 보답을 하겠다는 주민들한테 우리 기술을 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거시겠다는 것이요.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을 가장 거시기하게 쓸 줄 아는 진정한 장인이다 이 말이요.
1: 이명주입니다. 내 탓이요. 김성환 두 글자.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짧게 한번 노래 맛을 보실래요? 하은의 사랑의 전화기. 대전의 김윤혜 씨,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낀 월요일입니다. 그래도 싱그러운 여름바람이 기분 좋습니다. 송희찬 씨, 즐겁고 행복한 주말 토요일과 휴일 일요일 잘 보내셨죠? 이번 주 6월 11일 목요일부터 7월 19일 일요일까지 39일간 월드컵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은의 노래였어요. 덕산도 한양님께서 새로운 한 주 또 모든 모두 잘 보내보아요 하셨고요. 창원의 변재인 씨도 월요일이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하셨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 더 잘 부탁드립니다. 구복 부산은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준호 씨도 음성휴게소에서 나의 벗 존에 가르쳐서 함께한다고요. 어서오세요. 라이의 청춘 트위스트.

이스트 라희의 노래였습니다. 대구 최영아씨 들어오셨고요. 설렁하다가 6월 전국 편정모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 기다린다고요. 최경씨가 때로는 달달한 손사탕처럼 달달한 행복감을 탄산 음료처럼 시원하게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고 말씀으로 희망을 담고 신나는 음악으로 행복한 총을 만드는 멋진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여가상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딩걸스 부산 아가씨.

트윈걸스의 부산 아가씨였습니다. 울산의 최경숙 씨, 나를 사랑하면 세상도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더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하루 되십시오 하셨고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인천 오정아 씨도 설렘 가득한 6월이라고요. 니나노니 아 뜨거 아 뜨거 너 때문에 뜨거 뜨거 뜨거 윤선호의 니나노 네 주셨습니다. 김성건 멋진 인생

자, 신청곡을 선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선곡이 지금 어떤 곡을 할까요? 박구윤의 재충전으로 할까요? 네, 많은 곡들을 주셨는데, 네, 이 노래 듣고 입으로 가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장미들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노래인데요. 그 연주막 앞부분 인트로 부분부터 말이죠. 자, 노라 브레겐 글로리아.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가 오늘은 부산에서 자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그리고 김중철 씨가 윤태의 마지막 정거장부터 주시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요. 조수정 씨가 벗삼아 봅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생활입니다만은 조은혜의 가요 세상에 위로와 활력소를 주니 힘이 납니다. 오늘은 한 친구를 멀리 보내고 또 한 친구는 아파서 수술하는 날입니다. 떠나는 친구는 잘 가고 수술하는 친구는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또 나이가 되실 수도 있고요. 관리를 서로 해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보내는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요. 더욱더 개인적인 건강관리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대구의 이다래님이 오늘 또 저의 일상에 대해서 정겨운 친구처럼 함께하고 있다고요. 강문경의 눈뜨고 있는 한 이해란의 애란화. 이미숙 씨가 한 주의 시작입니다. 흐린 날씨에 바람이 시원하네요. 오늘 또 조은혜 가요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전북 전주의 현동순 씨, 키보이스의 정든배, 명목동의 김영남 씨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부산의 김창석 씨, 휴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출석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서 어김없이 2시 주파수를 맞추고 5시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대구 달서구의 김진옥 씨가 오늘도 여전히 앞산에 운동하러 왔는데 날씨가 흐리네요 라고 이미자의 모정에 세워주셨습니다. 함정희 씨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일하기도 좋은데 좋은 방송 조은혜 가요세상과 함께하니 더욱더 좋아요. 나영우 씨가 2시에 조은혜 가요세상 20년 이상 들었는데 팝송은 처음 들어봅니다. 장르 이탈에서만 전해드리죠. 장르 이탈. 그러니까 전문 트로트 프로그램이니까 트로트가 아닌 노래의 장르에 도전하는 시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팝송이 나갑니다. 네. 자, 박구윤의 재충전 정윤호입니다. 기죽지 마라.

가사로 만든 이야기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많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괜히 이유 없이 외로워지는 날도 있다.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웃어주면 이상하게도 다시 힘이 난다.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가 생기고 내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어쩌면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가장 강한 에너지인지도 모르겠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힘으로 만들 수도 없지만 사랑 있는 사람은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의 사랑이 되어주며 살아간다. 오늘도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진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내 삶의 배터리가 되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랑은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채워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랑의 배터리가 아닐까 싶다.

자, 여자는 눈물인가 봐 흐르고 있죠.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감하겠습니다. 3부에 오늘 그 여러분들 추억을 끄집어내는 퀴즈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경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자, 니은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입니다. 월요일에 함께하죠. 자,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인데 먼저 노래 세 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떤 추억의 얘기가 꺼내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신중현 씨예요. 네, 신중현의 우체통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남백송의 노래였어요. 즐거운 우편 배달이었습니다. 음방울 자매의 향기 품은 군사 우편. 6월이잖아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제 우편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는 그 전쟁터에서 소식이 전해질 수 없어서 편지로, 그래서 사망 소식도 그리고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다 우편으로 배달이 됐었습니다. 그 전보나 편지를 보면서 눈시울을 그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말이죠. 네. 휴대전화는 몇초 만에 안부를 전하지만 예전에는 마음을 전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편지를 쓰고 봉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봉투 붙이고 글씨 쓴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요금 지불이 뭐냐? 요즘에 이제 토큰 방식처럼 뭔가 이렇게 그 쿠폰처럼 우표를 사야만 됐습니다. 우표를 사가지고 침을 바르거나 뭔가 뒤에 붙여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은 뒤에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으로 사용되던 우표죠. 예. 근데 이제 또 우표 모으기 취미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재테크에 또 도움이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 우표 모으기 친구들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기념 우표 살려고 줄 서가지고 말이죠. 네. 예전에 제 그 우표도 이렇게 개인적 우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몇천 장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짐이 돼가지고 버리긴 했는데.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아주 뭐 어렵다면 어렵고 말이죠. 쉽다면 쉬워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번호를 잘, 보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 나갑니다. 우표 모으기의 취미로 재테크했던 분도 많으실 겁니다. 예. 쓸데없는 문제였고요. 네.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우표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잘 들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우체통. 통터로동통통통 우체통. 2번 편지. 예, 편지. 3번 펜팔. 4번 요즘에 이거 없으면 예, 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잘. 예. 블루투스. 네. 이것도 문제라고. 네. 아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숨 쉬고 계시죠. 네. 다 1번 우체통, 2번 편지, 3번 펜팔, 4번 블루투스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표 모으기 정답도 좋지만 우표 모으기 기억나는 기념우표, 보관하고 있는 우표, 뭐 우표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으시면 쫙쫙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편지, 그리고 펜팔 친구 얘기, 그리고 우표와 관련된 얘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표는 침을 묻혀 붙이던 작은 스티커 같은 거였지만은 그 안에는 그리움도 담겨 있었고 보고 싶은 마음도 담겨 있었고 기다림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표는 단순한 요금표가 아니라 마음을 보내는 티켓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과 사연. 네, 여러분의 좋은 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미자의 모정, 한세일의 모정의 세월 듣습니다.

부모님 전상소로 시작해서 줄줄이 안부 인사며 저는 잘 지내고 있다면서 인사를 올리던 변지 사연. 친구들이랑 펜팔하면 우편함을 수시로 열어보곤 해서 우체통에 붙이고 돌아설 때 빨리 가기를 기도하고 오는 사연에는 설레음으로 변지봉투 들고 가슴 뛰었던 그 시절. 불편했어도 가끔은 그리운 그때 그 시절입니다. 정답 4번 블루투스. 예, 그렇죠. 불효자는 눈물이 납니다. 군포의 백승호 씨, 성현동, 김영분 씨, 예, 조수정 씨가 4번 블루투스. 요즘엔 편지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달하여서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소식을 전하지요. 모아놓은 우편은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없지요. 제가 아들놈 기초군사훈련을 논산에 보내놓고 소속 연대장님께 이문편지 보낸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연대장님이 아들 불러서 이문편지 잘 받았다고 냉커피를 타주시면서 부모님께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답니다.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관심 있게 아들 좀 혼내고 군기 바짝 들게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신 부모님도 진짜 계셨습니다. 네. 전북 부안의 민호 씨가요. 정답 내주시고 시골 고택 다락방에 자주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젊은 시절 우표 붙은 연애 편지와 우표 앨범을 구경하는데 볼만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부천의 한원수 씨가 개별 하물하면서 오후 시간대에 영양분 같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찬 오후 시간 되세요 하셨고요. 학창시절 예쁜 학생에게 몰래 가방 안에 쪽지 편지 주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거는 우표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쪽지 편지니까. 인천 검단의 노력 박사님께서 수고 많으시죠. 정답은 4번인데요. 우체국 출신으로 지금도 모으고 있는데 퇴직하니까 좀 신경이 덜 써지네요. 네, 김지민의 독산동 부르스 주셨고요. 우체국에 28년 근무하다가 지난 4월에 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라디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평강공주님, 편지 쓰는 게 참 좋았습니다. 편지 주고받던 그 시절이 많이 그립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하셨고요. 집디가 북한사님께서 80년대 대통령 기념우표를 줄 서서 모은 추억 생각이 납니다. 오늘 또 오후 2시간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그 시대에 블루투스가 어디 있었나요? 네, 군대 있을 때 펜팔 5년 사기였는데 지금은 어디서 곡히 잘 살고 있는지. 예. 대구 동구의 최영아 씨가 군 생활할 때는 군사 우편으로 소식을 많이 전했습니다 하셨고요. 안양에서 군대 오빠들에게 이문편지 많이 보냈죠. 무슨 기념일이면 우표가 나와 그걸 사서 모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노래 듣고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윤수연입니다. 니나노.

자, 정답 주신 분 중에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인사하시면서 정답 주시고 신랑이 집배원이에요. 내년에 퇴직한다고. 네, 퇴직을 해도 또 그 우편에 관계되는 뭐 그런 일들은 또 꾸준하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하시면 좋죠. 네. 또 우리 저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그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편지 쓰기에서 당첨되셔가지고 활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글을 자꾸 쓰시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늘어요. 책에도 수록되고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다음 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부안의 민호 씨. 네. 선물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시골 고택 다라방에서 자주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 젊은 시절 그 연애 편지 예, 그때 우표도 보고 그렇다고 예. 자, 두 분 그리고 또 사연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소개해 드릴까요? 최경 씨가 하늘의 구름이 참 예쁜 오후 햇살에 초록색이 더 예쁜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는 날 마음 아파하시는 가족님들을 위로하면서 아름다운 이수진 가수님의 뜨는에 현단 가수님의 구름 같은 인생을 정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의안 개인 택시 배정환 씨, 네, 문경에서 사시는군요. 늦게 문자를 보내는데 이문 편지로 문경 씨의 창구리에 사는 이춘우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국민학생, 예,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네. 저도 그 군 이문 편지 쓰고 이문까지 아니죠 저 면회까지 오신 그 편지 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들 그 편지를 써서 직접 들고도 오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는 중학생 시절이라 이듬해 열릴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당시에는 올림픽 관련 우편도 많이 발행되었죠. 저 역시 자취생활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자주 보내곤 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은 뒤에 부모님께서 받아보셨을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다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 우표가 나온다는 소식에 우체국을 찾아가고 우표첩 한 칸 한 칸을 채워가던 설렘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할 수는 없었지만 편지 한 장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사브리나님 주셨습니다. 삼성동의 박은자 씨가 많은 노래 주시면서 안성 내려가면서 남편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네,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일산 수산나님, 네, 들어오셨고요. 우표를 두 권이나 모아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김영일 씨, 안양에서. 우표하면 당연히 우체국이 생각이 나는군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애삼촌도 우체국에 근무하셨고 제 여동생도 그 당시 교환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저도 지금의 집배원 그때는 배달부라고 했죠.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4번 블루투스입니다. 예전에는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차량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만은. 군산의 강선주 씨가 옛날에 군인 편지로 펜팔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군인이 왔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숨었지요. 그때 그 시절. 아니 왜 숨어요? 그게 인연 돼서 또 예,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불효자는 눈물이 납니다 하셨고요. 진성의 가지마를 그 형님이 너무 좋아해서 그 노래를 꼭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요. 그 진성의 예, 노래가 나갔어요. 동전 인생이. 그 전에 신청이 있더라면 그 노래를 전해드렸을 텐데 예. 아쉽습니다만 예. 또 진성 씨의 노래
예, 미리 나간 거.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또 함정희 씨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일하기도 좋은데 좋은 방송 좋은 애가의 세상과 함께하니 더 좋아요 하셨고요. 나영호 씨도 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또 주셨고요. 키보이스의 정든배 현동선 씨가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준비된 노래부터 그리고 명목대 김영남 씨가 친한 형님이 즐겨 부르시던 노래 듣고 싶다고 아까 주셨었는데 네, 자 키보이스의 정든배 조항조의 가지마로 전해드립니다.

혜경 씨가 모처럼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그 마음 아파하시는 가족님들을 위로하면서 노래 신청하신다고요. 구름 같은 인생이 현당 가수님 노래가 없고요. 이수진 가수님의 뜨는 애로 선곡했습니다. 그리고 김지민의 독산동 브루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의 단쟁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그 저 7549 뒷자리 7549번님 네, 주소 보내주세요.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에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시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해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한 구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4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우리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다가 가진 포용력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거친 계곡물과 오염된 하천도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바다는 그 모든 것을 군말 없이 받아들여 거대한 하나의 푸른 빛으로 녹여냅니다. 또한 푸른 바다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만큼 수많은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오늘은 UN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이 둥근 지구의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바다를 기억하자는 날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이기심과 무심한 활동들로 인해 무고한 바다 생물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가 우리의 잘못으로 점차 알아 누워가는 모습을 보면 참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드는데요. 육지에 보이는 은혜만큼이나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비뮤티의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오늘 UN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입니다. 이 바다를 보면 우리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다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수많은 감정과 생각, 소중한 인연들이 함께 숨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바다에는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라는 오염물질로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기적인 활동들처럼 우리 마음의 바다 역시 미움이라는 감정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바다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상처주던 거친 파도는 잠시 가라앉히고 본래의 푸르고 둥근 바다처럼 넉넉하게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의 덕을 기리는 날이었는데요. 동시에 이날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정한 코리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리아 평화의 날은 현충일의 의미인 진정한 호국과 보훈의 완성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에서 출발했는데요.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아래로부터 평화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이신 정지석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자, 그러면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의 4대 강령 중 하나입니다. 4대 강령이란 원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네 가지로 집약해 놓은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것은 나를 없애고 공익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더 나아가 전 생명이 다 같이 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나를 내려놓고 공익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원불교 교리의 결론이자 목적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은사요, 2번 무아봉공. 원불교의 4대 강령 중 하나입니다. 원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네 가지로 집약해놓은 것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 중에서도 또 결론이자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웃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평화, 전 생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나가자. 예.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예.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토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이었지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었는데요. 동시에 이날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정한 코리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평화의 날은 현충일의 의미인 호국과 보훈의 완성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에서 출발했는데요.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아래로부터 평화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국경선평화학교 대표이신 정지성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예, 반갑습니다. 예,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철원 국경선평화학교 대표로 일하고 있는 정지석 목사입니다. 아, 국경선평화학교는 2013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네요. 그때 이곳에서 개교해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0: 예.
1: 아주 북한 노동당사가 철원에 있는데 그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 학교에서 멀리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그런 학교입니다.
0: 이제 국경선 평화학교에 대한 이야기 또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난 토요일은 현충일이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한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아, 네. 6월 6일 현충일이죠.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 전쟁 중에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저희들은 이 현충일을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내지만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다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진정한 현충일을 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희생자가 없어야겠다 하는 그 평화의 뜻을 살리는 그런 날로 정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코리아 평화의 날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의 뜻은 저희 나라가 5000년 이상 한 나라, 코리아로 이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녘과 남녘으로 갈라지고 또 전쟁도 하고 다시 갈라진 상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0: 네.
1: 그런 중에도 이제 유엔에도 가입하고 그 국호는 서로 다르게 써왔습니다. 우리 남쪽은 대한민국, 그리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말을 쓰면서도 우리 양쪽 모든 사람들이 8천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남한 북한 또 북쪽에서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불러도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 아주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아주 갈라서자 하는 그런 이 정치 소수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민의 마음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것은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지 두 개의 국가로 영원히 갈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나 남쪽이나 영어로는 코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0: 예.
1: 대한민국은 Republic of Korea. 그리고 이제 저 북쪽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렇게 UN에 가면은 DPRK, ROK로 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코리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민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는 코리아로서 영원한 하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지 지금 있는 두 개의 임시 국가는 비정상적인 임시적인 상태다. 이런 교육적인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넣어서 코리아 평화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이런 시민 평화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를 뭐 남조선이나 남한 이렇게 부르다가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네. 이렇게 그 이름부터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사실 네. 둘 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같다. 그래서
1: 같습니다. 예. 전 세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평화의 네. 날을 정말 그 잘 지은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현충일의 의미인 이 진정한 호국과 보훈의 완성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네. 이 코리아 네. 평화의 날을 정했는데 이 시민단체들이라고 하면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평화단체들 그리고 또 네. 종교단체들 뭐 좀 다양하죠?
1: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저희들은 이 정신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들 다 망라합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무슨 종교인이든지 다 이제 함께하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들은 행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시민행사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래서 이 행사를 이어갑니다. 하나 좀 더 저희들이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는 저희 국내 남쪽에 있는 시민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코리안 공동체들
0: 예.
1: 미국, 독일, 일본, 베트남 있던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코리안 공동체도 이날 이 행사를 합니다. 같이.
0: 그 이날이 정말 그 뜻깊은 것이 이 한반도 네. 평화를 이제 더 이상 뭐 일부 정치인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네. 맡기지 않고 우리 민에서부터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1: 자, 예, 올해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0: 예.
1: 이거는 이제 우리 남북 코리아의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날이면서 동시에 세계에 지금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0: 예.
1: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또 지금은 이란. 이런 전쟁들이 전 세계에서도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 세계에 있는 이 코리안 공동체가 이 코리아 평화의 날에 코리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0: 네. 결국은 네. 세계 시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줄 수밖에 없는 그 큰 취지를 갖고 있는
1: 그렇습니다.
0: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3회 코리아 평화의 날이 제1회 행사는 철원에서 했고 지난해 네. 제2회 행사는 파주에서 했고
1: 그렇습니다.
0: 이번에 제3회 행사는 연천 호로고루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매년 네. 남북 접경 지역을 돌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접경 지역이라는 곳이요.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경 마을에는 군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1: 그리고 바로 이 비무장지대 건너편에도 북쪽에 이 병사들이 군대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군사적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여 년은 이곳에 시민들이 발길을 사실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서로 싸우고 전쟁에 기미가 있을 수 있는 이곳에서부터 우리 전국의 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함께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곳을 좀 시민 평화 지역화 그런 기운이 평화의 기운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곳에서 이제 매년 10개의 마을이 있거든요.
0: 고성 네.
1: 강원도 고성에서 저 서해 강화도까지

0: 그러니까 아주 주된 행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시민 합창단들, YMCA라든지 또 여러 흥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의 그 성인, 어린이, 청소년 이런 합창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노래 합창단들이 와서 노래를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연천, 금년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열렸는데 연천 주민들 합창단들도 참여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했습니다.
1: 네.
0: 그 우리가 이번 주제의 노래는 임진강의 노래였습니다.
1: 예.
0: 우리 최원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그 것이 노래인데 임진강이 저 북녘에서 흘러 발원해서 DMZ를 거쳐서 우리 남쪽 땅을 거쳐서 서해로 빠지는 아주 남북 분단의 아주 상징적인 강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강가에 우리가 모여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시 이 남과 북이 서로 총구를 맞대지 않고 예전과 같이 서로 자유롭게 평화롭게 소통하고 서로 오가는 그런 날을 꿈꾸고 그리워하는 바라는 희망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1: 네.
0: 저희들이 시민 평화 선언도 매해 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양쪽의 정치 지도자들이 두 개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은 원치 않는다. 그건 잠정적인 일일 뿐 우리는 근본적으로 5천 년 하나의 나라로 이어져온 그런 민족 공동체임을 잊지 말자.
1: 예.
0: 그리고 남북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그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것이 시민이 바라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DMZ라고 하는 남북한의 분단의 그 현장을 우리 DMZ 평화의 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시민들에게도 시민들이 그런데 자유롭게 좀 드나들 수 있도록 이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상징적인 일로 DMZ 평화의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그것을 다닌다면은 남북 간의 평화는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 또 이란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일로 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 불안하다. 이제 강대국들도 그런 전쟁을 빨리 멈춰달라. 이게 우리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소망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은 시민 평화선언을 냈습니다.
1: 네.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DMZ 길도 조성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뜻깊은데요. 이러한 기운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앞으로 남북 평화의 문을 여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0: 당연히 민이 이렇게 나서면은 오래된 이 남북 분단의 이 벽도 무너지고 철조망도 끊어지고 남북에 끊어졌던 이 길들. 자동차 길, 철도길, 또 사람이 왕래했던 예전의 그 길이 회복다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일을 아주 지금 노력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만의 힘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지난 2018년에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났고 또 평양에도 백두산에도 가면서 이 남과 북이 이제 예전같이 지내지 말자. 정말 서로 자유롭게 협력하고 서로 정말 아끼고 오고 가는 그런 평화로운 예전에 우리나라로 만들자는 노력을 했지만 사실 북미 협상이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지금과 같이 다시 단절된 상태가 왔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강대국들도 우리 시민들의 이렇게 소원이 확산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일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리 시민들이 침묵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이렇게 떠넘

0: 넘기고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강대국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죠. 그런 네.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깨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1: 네. 지난 그 분단 80년의 역사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맡겨둔 그런 역사였다면
0: 네.
1: 이제 K민주주의의 이 시대는 정말 이 그렇죠, 민의 정신을 받들어서 정치인들이 한반도 네. 평화의 길을 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0: 그렇습니다.
1: 해봅니다.
0: 네. 네.
1: 그 우리 목사님의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정지성 목사님께서는 이 민통선 최전방 지역인 철원에 이 국경선 네. 평화학교를 지난 2013년에 세우시고 오랜 시간 평화운동가이자 교육자로 살아오셨습니다. 목사로서 이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0: 아, 네. 제가 38살 되던 해에 외국 유학을 갔는데 그곳이 아일랜드라는 곳이었습니다.
1: 예.
0: 그 북아일랜드가 굉장히 그 갈등이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각한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우리나라처럼 비무장 지대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절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른 생각, 갈등하는 세력이 한 도시에서 벨파스트라는 도시에서 같이 사는 도로 건너면은 바로 그 갈등하는 세력들을 대립하는 세력들을 만나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폭력적인 테러가 많이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1: 예.
0: 제가 그곳에 가서 유학하면서 평화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도 준비를 착실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그 과정 또 하나 되었을 때도 이런 벨파스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지 않으리라는 그 보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영국에서 다시 학위를 하고 평화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나라 남북은 반드시 하나 돼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1: 네.
0: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함께 살 날을 준비하지 않고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게 큰 계기였죠.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 철원, 이 북녘당이 바로 보이는 그곳에 학교를 세웠고 이제 이곳에서 피스메이커를 육성하는 그런 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 아니 그 아일랜드가 그런 그 갈등과 대립의 어떤 상황이 있었던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잘 네. 해결이 됐어요?
0: 제가 공부하던 그 해에 아주 피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평화 협상을 아주 잘 맺었고 정파간에 잘 맞았고
1: 예.
0: 지금은 점차 옛날 같은 그러한 아주 폭력적인 갈등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현재도 약간 그 여진이 남아 있지만 수백 년간의 그 갈등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였죠.
1: 예, 네. 그 독일도. 통일을 이루었고
0: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 아일랜드도 그러한 네. 갈등을 잘 극복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네. 경험과 지혜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데요. 사실 그러한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제일 잘 발휘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을
0: 그렇습니다.
1: 해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우리 종교인들이야말로 네. 평화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0: 그렇습니다.
1: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 사회의 네. 종교인들은 이 남북의 화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0: 이 종교인들의 본질은 본질적인 사명, 본령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또 평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죠.
1: 예.
0: 그런데 아주 이 현실 속에서는 역설적으로 종교인들이 갈등에 또 전선에 서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그 북아일랜드가 바로 그런 곳인데요. 캐톨릭과 개혁교회, 장로교, 양쪽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이 아주 갈등의 전선에 서서
1: 예.
0: 서로 갈등하게 하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런데 또 그 안에서 그 평화의 본령을 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 이들의 노력으로 이 민들이 그들을 따랐고 지금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가 상당히 예, 피스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인들의 역할이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 할 정도로 요청이 되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게 보면은 저도 종교인이지만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종교가 또 종교인들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사회에 덕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종교들이 정말 비종교적인 정말 종교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 갈등을 하고 서로 욕심을 내고 그런 쪽에 지금 많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죠. 그러나 네. 종교인들의 평화를 만드는 일은 종교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1: 맞습니다.
0: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종교를 갖고 사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보다 더 평화로운 그런 삶과 태도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1: 예.
0: 종교의 역할입니다.
1: 앞으로 우리 정진상 목사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이번 제3회 코리아 평화의 날 행사에 우리 그 원불교 교도이기도 한 그 평화 마라토너 강명구 교도가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일원상 진리를 마음에 품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600km 우리 국토 종단을 했죠.
0: 네, 네. 예. 제주도에서부터 30여일간 연천까지 걸었습니다.
1: 네. 그렇게 좀 몸으로 평화를 외치는 그런 절실한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이 많이 좀 있어야 되겠죠?
0: 아주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는 보기 드문 모델이죠. 정말 굉장히 앞선 모델이고 전 세계를 걸으면서 또 이 코리안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또 증거했고
1: 네.
0: 유럽 사회, 아시아 사회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 이번에도 제주도 5월 6일 날 제주도를 출발해서 부산, 대구, 대전, 그다음에 세종, 천안, 수원, 서울을 거쳐서 연천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많은 평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분이 그리고 많은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곳곳에서 또 그 강명구 평화 마라토너를 축복하고 같이 걷고
1: 예.
0: 또 대접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강명구 마라토너도 인터뷰를 했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그 이제 네. 종단을 하면서 우리 전국의 네. YMCA 청년들, 우리 기독 청년들이잖아요.
0: 네, 네, 네
1: 이렇게
0: 네,
1: 함께 네. 응원해주고 또 힘을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그랬습니다.
1: 예,
0: YMCA 그룹들이 젊은 청년들이 참
1: 그렇습니다.
0: 아주 협조했죠.
1: 그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 국경선 평화학교가 바로 그러한 우리 강명구 교도라든지 이 평화인들을 많이 또 길러내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0: 네.
1: 그 이 국경선 평화학교가 위치한 철원이 그 과거 네. 전쟁의 아픔이 깊게 서린 곳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터전이기도 하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지금까지도 많은 청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교육을 지금 받아왔죠?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철원은 한국 전쟁사에 가장 처참한 전쟁이 일어났던 철의 삼각지에 대로 불리우는 곳이죠. 백마고지 전투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그곳에 남북 청년들, 중국 청년들 그리고 그리스 여러 다국적 청년들이 그곳에서 많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뿌린 그런 곳입니다. 저희 학교가 바로 그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학교에는 이제 매년 한 3천 명에서 많을 때나 5천 명까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대학생 그리고 어른들, 성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남북 분단의 현장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다시 그 평화의 희망, 남북은 이제 도저히 서로 하나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 절망을 했던 분들도 오셔서는 아 남북이 다시 하나 되겠구나 그런 희망을 다시 회복하고 가는 일들을 지금껏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우리나라 그 학생들에게 이 평화나 이 통일 교육이 좀 어느 정도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다 이 국경선 평화학교로 좀 그 체험 교육을 또 가기도 하고 좀 많이 네, 또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예.
0: 지금 원불교에서는 원광대학이라는
1: 예.
0: 아주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거기 있는 학생들도 우리 교무님들이랑 같이 왔고 거기에 평화를 아주 굉장히 중시해서 가르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각 대학이 좀 그 원불교 그 원광대학처럼 그런 부분을 학교의 정책으로 삼고 육성한다면은 한국의 또 우리 코리아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1: 네.
0: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일각에서는 그 남북 접경 지역에
0: 네.
1: 세계 평화 교육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잖아요. 이 국경선 평화학교의 더 확대된 버전이겠죠.
0: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다 네. 보니까 세계 네. 청년들이 이 평화의 네. 소중함을 네. 배울 수 있는 네. 곳으로 이제 세계 교육 평화센터를 건립해야 된다. 이런 네. 또 주장도 있어서 아마 국경선 평화학교가 예. 좋은 또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게 되면 좋죠. 제가 아는 김성곤 선생님.
1: 예.
0: 아, 그분도 아마 원불교.
1: 그렇습니다.
0: 정신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국회의원 노래하시고.
1: 예.
0: 아마 그분이 그런 꿈을 굉장히 지금까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1: 네.
0: 그게 원불교 정신이고. 또 원불교에서도 이오은 교우님인가 유엔에서도
1: 네.
0: 원불교 고문님으로
1: 예.
0: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0: 저희도 저희 커리큘럼을 이오은 교우님이 요청해서 보내기도 하고
1: 네.
0: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코리아의 이런 분단의 고난, 전쟁을 통한 이 고난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정말 좋은 토양이 되는 고난이 되기를 바란다.
1: 예.
0: 이 정신과 이 사상과 이 가르침이 원불교 정신하고 굉장히 밀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건 뭐 저희 기독교도 다 그런 뜻이 통하는 건데.
1: 네.
0: 정말 이 DMZ 지금 이 4km 폭의 빈 공간이거든요.
1: 예.
0: 그곳에 그런 정말 전 세계인들이 이곳에서 평화를 배우고 노래하고 정말 축제를 벌이는 정말 그런 곳이 세워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아시네요. 예. 예.
0: 네.
1: 예. 정말 우리 종교인들의 마음은 다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런데 요즘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또 우리 네.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심해지면서 이 평화라는 네. 단어가 다소 멀게 네. 느껴지기도 합니다.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네. 일상에서부터 또 남북 관계로까지 네. 이 화합과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할 수 있는 어떤 실천 방법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 우리 종교 지도자, 아주 종교인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이 평화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1: 네.
0: 그 일을 위해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좀 앞장서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는 교육하고 평화를 교육하고 평화를 가르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평화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교육과 기도와 실천 이거를 세 가지를 중시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고 금년 코리아 평화의 날 연천에서 모인 것도 평화를 우리가 단순히 바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천하자 우리가 표현하자 시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걸 확인하고 외치자 노래 부르자 하는 의미로 이 코리아 평화의 날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아무리 남북이 지금 차갑게 있다고 해도 저는 곧 저 부분도 열리게 된다. 변한다. 요즘 몇몇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뭐 북미 협상이 되기를 뭐 기다리고 또 뭐 7월 달에 중국의 지도자가 북녘당을 가면은 뭔가 좀 코리아를 위해서 평화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일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나부터 실천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배우고 기도하고 행하는 그 일을 우리 시민들이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깨치는 그런 인식 전환이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또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종교인들부터 평화를 위해 외치고 함께 실천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 대표이신 정지석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YB입니다. 1178.

0: 머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의 교리나 용어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무아 봉공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4대 강령 중 하나인 무아 봉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대 강령이란 원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총 4가지로 집약해 놓은 것인데요.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행동하자는 정각정행, 은혜를 알고 보은하자는 지은보은, 생활 속에서 불법을 활용해 나가자는 불법활용, 그리고 오늘 자세히 소개해드릴 무아 봉공입니다. 무아봉공은 말 그대로 나를 없애고 공익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뜻인데요. 원불교 기본 교리가 나와 있는 경전인 정전에는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이나 세상의 모든 마찰과 불화의 원인이 이기심이고 그 이기심의 뿌리는 바로 나라고 하는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생각은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무아 봉공을 깨우쳐서,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일원상의 진리를 깨우쳐서 나와 남을, 그리고 나와 세상을 나누어 보지 않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도 나로 알고 살아가는 자세, 더 나아가 나라는 게 없이 공익에 헌신하는 마음인 이 무아봉공 정신을 원불교에서는 원만한 인격의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의 4대 강령 중 하나인 무아봉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원불교의 큰 어르신인 좌산 상사님께서 이 원불교 교리의 결론이자 목적이 바로 이 무아봉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감사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나라고 하는 상을 내려놓고 타인도 나로 알고 살아가는 자세,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 진리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 공부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크신 사랑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 이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 무아봉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부처님께서도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 그 이 동체의 대비의 그 정신, 그 그런 것도 이 대자 대비의 이 자비심도 결국은 이 무아봉공의 다른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정희님, 오늘 우리 정지성 목사님의 평화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원불교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을 드리니 참 기분이 좋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사한 집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복도, 또 옷방, 또 거실, 또 일원상, 우리 액자가 봉안된 그 가지런한 이 거실 사진도 보내주시고, 예, 참으로 아늑하고 행복해 보이는 집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또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입니다. 장미가 부른 나 없음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께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뭐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흘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낼 건 보내고요. 잡을 건 잡아야만 우리의 마음 건강도 지킬 수가 있겠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이연이 열어줍니다. 잘 있어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녹음 방송이었죠. 그런 관계로 더더욱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 월요일 저녁이 더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해운대에 계신 방현재님께서요, 아인의 꽃이신 진행자님 목소리 들으니 한결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행복한 애청은 네, 보너스이고요. 이렇게 반가운 인사를 주셨는데, 뭐 말씀드려 제가 아인의 꽃이다 만약에 치면요, 여러분들은 이 꽃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예쁜 꽃밭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꽃밭 속에서 꽃향기에 취해서 오늘도 2시간 함께 하시죠. 주말과 휴일에는 어떻게들 보내셨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저는 좀 분주하고 바쁘게 보냈는데요, 여러분들께 안주를 여쭤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렇게 해결하고 어떨 때는 해결 못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는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 바꿀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이것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의, 그렇죠, 신체적인 변화,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그렇지 않을 때, 이게 마음 때문에 몸을 너무 무리해서 잘못돼가지고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바꿀 수 없는 거를 일부러라도 억지로 바꾸려고 씨름하고 노력할 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물 흘러가는 대로 뭐 이렇게 부드럽게 흘려보내야지만 스트레스도 좀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반면에 꼭 지키고 꼭 잡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매일 이 시간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는 이 두 시간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행복과 기쁨만 가득한 여러분들의 꽃밭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밭은 또 잘 가꿔야지만 더 꽃도 예쁘게 건강하게 향기롭게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그리운 그 시절의 노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상희가 불러주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 130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음 달 8일까지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자체 자체 점검은 물론이고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전담 인력이 부족한 지역 15곳과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 농가 그리고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지자체는 관내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 질환과 작업장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실시했는지를 점검하고요. 부처 합동 점검에서는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 교육 시행 및 이수,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한 숙소 거주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엔 지방정부와 계절 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요. 폭염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특별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냉방과 샤워 시설을 갖춘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 11곳을 24시간 운영하고 을지로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는 여성 전용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또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이동 목욕 차량 3대를 투입해 남대문과 고속터미널 등 5개 지역을 요일별로 순회 운영합니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서는 무더위 쉼터를 8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폭염이 심한 7월과 8월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면 개방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었죠.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 곳에 따라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4도, 부산은 18도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중북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태정의 나비의 사랑, 그리고 나상국의 굿바이 합시다. 굿바이, 안녕. 이별합시다. 두 곡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아, 이제 월요일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은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도 하루 못 뵙고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못 뵙잖아요. 다들 반가운 인사와 함께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아름다운

저희 아름다운 인생이 방송되는 요 시간대가 아무래도 저녁 시간,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식사 전후로 산책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또 차를 한잔 마시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고, 이 정착 시청해 주신 들꽃님은 커피를 지금 내려서 마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사진을 주셨는데, 아 멋지십니다. 우아하십니다. 우아하세요. 커피 좋죠. 내려 마시면 참 향기도 좋고 좋죠.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아,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됩니다.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가 1부 마무리 곡이 되겠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위키리가 불러줍니다. 저녁 한때 목장 풍경.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문주란의 타인들이었죠. 부산에 계신 은하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주말 선곡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꽃이 예쁘게 피려면 조건이 있는데 아인 꽃밭은 그냥 들어오면 그냥 꽃이 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꽃밭에 와주신 은하수님 고맙습니다. 예쁜 꽃을 늘 피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식물이 잘 되려면 왜 바람하고 햇볕하고 물 이렇게 3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충족해 주시니까 저는 그냥 네, 밥상 위에 숟가락 얹어주셔서 그냥 맛있게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먼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우리 선물 고마우신 분들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요 선물 소개 후에 덧붙여서 전하는 말씀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소정의 상품이지만 정성스럽게 저희가 마련해서 보내드리는 이 선물이 이제 월말이 되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상품 배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월 초에 당첨이 되셨거나 월 중순까지 당첨되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상품이 도착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혹 몇 가지 상품은 저희가 방송국에서 직접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 회사에서 직접 또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일정이 좀 지연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잘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 방송 잘 들었다고 아까도 은하수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 구경옥님도 주말 방송 잘 들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 금요일 생방을 안 해서인지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 들고요. 주말에도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2시간 신나게 같이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성북동의 배용준님께서도 첫 주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선곡한 다양한 곡들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행복했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청해주신 노래 주중에 못 전해드리면 또 주말에도 선곡해서 해드리고 하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딱 붙어있는 아주 밀접한 그런 생활 밀착형 네. 그런 라디오 방송국 되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신청곡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말그노스님께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나서 무척 반갑고요. 오늘은 유명 영화 배우이면서 노래를 잘하셨던 원로 배우님들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몇 분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소공동 노신사 장동희, 울지를 말아야지 박노식, 최무룡 외나무다리, 또 깍두기 신사 허장강이 불렀고요. 이별의 진주다리 독고성, 나는 가야지 문정숙 등등. 그리고 자켓 앨범 사진도 주셨는데 장동희 배우의 와, 이 중후하고 멋진 사진과 최무룡 배우의 젊었을 때 잘생긴 사진 담겨있는 자켓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액션 배우 박노식의 목소리로 울지를 말아야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진 노래는 인천 도건님은 산행을 하셨대요. 어제는 철마산 산행 중에 효성 약수터에 들려서 시원한 약수 한 바가지 마셨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네요. 자주 들려야겠습니다. 정원의 미워하지 않으리 청하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액션 배우라고 우리 박효신 배우를 소개했었는데요. 요번에 소개할 내용이 약간 네, 그 영화 내용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 같은. 우리 노점상 씨인 신규식님 청춘의 시절의 이야기를 쭉 주고 계시잖아요. 인천에서 있었던 네, 그 유흥업소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음악을 했었으니까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은 업소 괴롭히는 조무라기 주먹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큰 업소를 드나드는 큰 주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작은 업소만 다녔기에 뭐 조직 주먹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룸사롱에 와서 그들을 처음 봤지 뭡니까? 이 조직들은 사롱 같은 작은 업소에는 오지도 않고요. 고급 룸사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큰 업소에 뭐 두어 달에 한 번씩 나타나서 보호비 명목으로 공짜 술을 마시고 돈을 좀 뜯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출근을 해서 카운터 앞에서 지배인 웨이터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등치가 커다란 거구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지배인은 카운터 밑으로 몸을 숨기고 웨이터는 룸으로만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이어서 뒤따라 4명이 더 따라 들어오는데 뭐 다들 180, 190 이상의 키에 모두가 100kg가 훨씬 넘어 보이는 아주 덩치들이었습니다. 룸사랑 입구가 사람의 벽으로 꽉 막혀버렸고 저는 어른들 앞에선 10살짜리 꼬마 아이 같았고요. 그냥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지 뭡니까. 제가 어려 보였던지 네가 웨이터야 묻길래 아니요 밴드인데요 했더니 아 그래요 지배인 나오라고 해줘요 라며 그들의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악사라 대우를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배인은 그들을 아는지 카운터에서 고개를 쭉 내밀고 형님들 오셨습니까? 하고 벌벌 떨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양띠입니다. 양미란의 범띠가시네 신청하고요. 토요일에는 고향 영월에 갔어요. 고추 잎이 풍성하면 고추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잎을 솎아서 많이 가져와서 이웃들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 모든 농사가 풍년됐으면 좋겠네요. 영월의 님이 청해 주신 범띠가시나 양미란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우리 신규식 시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불타는 연가 남진이 불러줬습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3부에서는 노래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재밌는 코너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이 주현미의 애인 듣고 싶다고 가능할까요? 해주셨는데 아시면서 듣고 싶으셨나 봐요. 아, 요즘 노래는 저희가 선곡 범위에서 좀 벗어나니까 다른 노래 한번 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2시에 가요세상에서 또 신청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부 마무리 곡은요. 우리 대구 최영아 님이 지인분에게 띄워드리는 노래예요. 대구 개인택시 우리 정춘선에게 노래 한 곡 띄워봅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하고 있을 대구 개인택시 정춘선에게 노래 한 곡 띄워봅니다. 하춘아의 서울손님 전해드리면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연 노래는요. 우리 대구에 계신 윤형주님이 청해 주신 원 플러스 원의 예전엔이었습니다. 여기 들리는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정종숙 솔로 하기 전에 듀엣으로 몸담고 있던 그런 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어요. 대구는 종일 구름이 껴 있습니다. 태양을 가려서 시원해서 지내기가 좋습니다. 대구 최성화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송용호님도 오늘은 시원하니 운동하기 좋은 날씨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평강공주님은 와 노을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너무 예쁩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해주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아파트 베란다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오나요? 불타는 노을의 사진입니다. 현충일날 현충원탑에 참배 다녀오셨다고 덧붙여 주셨네요. 아우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 3부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4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목 없이 제가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가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 짙어지면 푸른 별들은 희망을 쪼아보는 병아리더라. 우물털을 싸고 도는 붉은 입술은 땡땡땡 우는 마을 복사꽃이냐. 네,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 속 제가 땡땡땡 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까요? 보기 1번 강아지, 2번 송아지, 3번 망아지, 4번 두더지. 한 번 더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뭐지? 약간 알쏭달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없이 가사만 제가 낭송을 하면 알쏭달쏭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사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 짙어지면 푸른 별들은 희망을 쪼아보는 병아리더라. 우물털을 싸고 도는 붉은 입술은 땡땡땡 우는 마을 복사꽃이냐.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 1번 강아지, 2번 송아지, 3번 망아지, 4번 두더지.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노래 두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천천히 참여하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예가요 퀴즈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청해 주신 노래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곡의 노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백야성의 자리꺼라 부산항 우리 천호동의 권태용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아주 재미난 사연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청곡부터 좀 부탁할게요 하시면서 글을 주셨는데 자리꺼라 부산항 문석준의 자리꺼라 부산항 그래서 전 뭔가 봤더니 백야성의 본명이래요. 그 다음에 새벽길 방경숙 원래 남정희 선생님의 본명입니다. 제가 1977년도 저의 고향 동양극장에서 쇼도 보고 또 노래하러 왔을 때 실물을 보았고요. 새벽길 노래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추억의 이야기와 함께 주셨어요. 어우, 그 원래 본명까지 알고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태형님. 그리고 우리 조형일님께서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대요.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목 잠기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녁 먹고 둘레길 걷고 있습니다. 네, 오기택이 등대지기 청해 주셨고요. 우리 구절초님께서 주말에 방송 잘 들었다고 부산은 하루 종일 흐리다가 비 오다가 하루가 갑니다. 오기택님의 노래 한 곡 듣고 싶어요. 등대지기 가사가 너무 서글프네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은 오기택의 등대지기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예가요 퀴즈 계속 풀고 계시는데 오늘 알쏭달쏭하신가요? 정답이 제가 가사하고 보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들려드리죠. 황혼이 짙어지면 푸른 별들은 희망을 쪼아보는 병아리더라. 우물터를 싸고 도는 붉은 입술은 땡땡땡 우는 마을 복사꽃이냐. 오늘 약간 퀴즈 가사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리죠. 1번 강아지, 2번 송아지, 3번 망아지, 4번 두더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천천히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옛가요 퀴즈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예가요 퀴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신청곡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평강공주님이 청해 주신 조미미의 그리움, 그리고 과천의 손대식님이 청해 주신 이성훈의 진달래 처녀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대구에 계신 전종구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다고 칭찬 글 주셨고요. 또 전북 부안에서 이재은님도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석했어요, 인사와 함께 네,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예가요 퀴즈 3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4부에서도 4부에서 이제 정답을 발표할 겁니다. 오늘 예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백나나의 금박탱기였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글쎄요. 인천 오라방님께서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아인과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금박탱기 신청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문제가 유출된 줄 알고. 아, 오라방님 오늘 완전히 100% 맞추셨네요. 네, 이렇게 백란의 금박댕기를 들으시고요, 정답도 확인하시고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0: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4부 첫 곡으로 나훈아 가수의 노래에 여러 곡들이 각축전을 벌였는데요. 오늘은 군산의 미아님이 청해 주신 나훈아의 잊을 수가 있을까를 선곡했습니다. 인생길 나그네 길을 청해 주신 강규남님, 기다리고 기다린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청해 주셨었고요. 또 해운대 백년 인생님도 모처럼 신청합니다. 백년길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군산 미아님 곡으로 낙찰이 됐네요. 사연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동안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이렇게 6명이서 일본 오키나와 휴양지 여행 가서 힐링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좋은 데 많이 다니고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식구들끼리 오붓하니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귀국했고요. 반복되는 일상생활 충실히 감당하면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잘 다녀오셨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특히 또 자녀들과 같이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네, 일상에서 다시 또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부에서 예가요 퀴즈로 함께 했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오늘 문제곡은 백나나의 금박 댕기였고요. 우리 인천 오라방님이 저 컨닝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또 동네에서 구경옥님께서는 참 좋은 행복한 시간이고요. 머리를 써서 기억력을 되살리는 멋진 추억의 값진 아인 예가요 문제입니다. 이렇게 칭찬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여기 있어요. 서울 답심로의 김희수님도 아름다운 인생 방송 예가요 즐겁고 유익하게 감사히 잘 듣고 있답니다. 또 뒷번호 2515 쓰시는 청취자께서는 어릴 적 살았던 시골 고향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랫말이네요. 백나나의 금박 땡기죠. 이렇게 사연과 함께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 선정해서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실록이 짙게 우거지는 6월이네요. 원음 방송의 노래 하나 추억들, 그리고 가요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려고 라디오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전주 살고 계신 현동수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라디오 샀다고 해서 제가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현동수님 축하드리고요. 또 한 분은 대구에 살고 계시는 윤형준님,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주의 현동수님, 대구의 윤형준님, 오늘 두 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는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 주순이님이 청해 주신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받들으며, 또 북중미 월드컵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도 있고요. 마음이 벌써 설렙니다. 우리 태극 전사들 꼭 힘 모아서 우승 갑시다. 신청곡은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부탁합니다. 청해 주셨어요. 네, 높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죠. 하지만 다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한 거 잘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부산 광안동의 김한규님이 청해 주신 명국한의 백마야 울지마라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아, 백마야 울지 마라. 네. 백마는 따르게 우나? 히히힝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좀 있어요. 뭐 기차의 기적 소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운 뭐 노래 같은 거, 예, 또 피리 소리 뭐 이런 거, 석양을 바라보면서 예, 백마야를 울지 마라. 백마를 또 보면서 고향 생각을 또 떠올리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지금 안성에 내려와 계신다고 관악구 삼성동의 박은자님께서 안성에 왔어요. 감자도 캐고 저녁 먹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예, 시댁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본가로 가신 건가요? 네. 네, 궁금하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좀 궁금돌이가 됐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시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집니다. 네. 네, 대구의 주순이님은 백사장에서 놀던 친구들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주셨는데 고향이 해운대 쪽이신가 봐요. 해운대 엘레지 청해 주셨는데 그 이제 결혼을 시집을 대구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합니다 제가.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을 청해 주신 우리 예, 부산의 구경옥님 이시스터즈의 목소리죠. 이 노래 한 곡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안의 전북 부안의 이자아님이 배호의 영시의 이별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 배호 노래도 많이 청해 주셨어요. 우리 박병록 기사님이 배호의 파도 청해 주셨고 또 매호동 가로수님 예, 오늘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가게에서 듣고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배호의 찾아온 고향 청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영시의 이별로 합청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2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뒷번호 7549 쓰시는 청취자님, 미용실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손님께 펌 해드리면서 청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애쓰셨어요. 또 상도동의 조남주님도 와주셨습니다. 저를 항상 선생님이라고. 쌤 때문에 제가 사는 맛 난다면 믿으시려나?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조남주님. 또 부산의 조명주님도 와주셨어요. 예, 조명주님 소중한 주말 잘 보내셨죠? 아, 하시면서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또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 유학수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영복의 줄리아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오래도록 가깝고 친하게 지낸 인연들은 서로 동화되기 마련입니다. 다정한 도반끼리 서로를 비추며 닮아가고 평생을 약속한 부부 역시 서로 닮아갑니다. 비슷한 말씨를 공유하고 행하는 몸짓도 비슷해져가며 심지어 오랜 세월이 흐르면 풍기는 인상마저 닮아가곤 합니다. 하얗고 투명한 도화지 같은 우리 아이들 또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며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함을 가하고 늘 정당한 사업과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정성을 쏟아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조인의 난 감사해 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문득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쳐준 기억이 없는데도 어른들이나 쓸 법한 낯설고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청할 때처럼 부모의 사소한 버릇까지 고스란히 흉내내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면 혹여나 나의 정제되지 않은 말과 그릇된 행동을 그대로 흡수하진 않을까 매사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다짐이 들기 마련이죠.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47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내 소중한 자녀가 걸어갈 앞날에 오직 밝은 미래만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손의 복된 내일을 위해 부모된 처지에서 가장 먼저 전해주어야 할 마음의 유산과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57장 거룩할 사 우리 부모,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드넓은 우주는 바로 자신의 부모일 겁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가장 존경스러운 대상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고 훗날 내 부모를 닮은 인연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어버이는 자녀에게 존재의 첫 배경이자 세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평소 말씨와 사소한 몸짓까지 고스란히 체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따라서 간혹 아이가 어떤 과오나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다그치거나 혼을 내기에 앞서 부모인 나 자신의 삶에 어떤 빈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행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저 말로만 전하는 훈육이 아닌 어른이 먼저 온전하게 살아내는 솔선에 참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동훈 교무의 나는 구도자, 한총복 교무의 길, 김선일의 나에게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해야 한다. 가정은 이 세상 모든 배움과 인성의 뿌리가 내리는 성스러운 일터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버이의 언행을 무의식 중에 습득하며 그 내면의 정신세계까지 고스란히 이어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가 사회의 미랄이 되는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른이 먼저 올바른 품행과 맑은 심성으로 든든한 귀감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자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거울이 돼주기 위해서라도 생업을 선택하고 일구어갈 때 매 순간 신중함을 기하며 언제나 정당한 공익의 사업과 정의로운 행로를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동행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폭생해태하야 이 항상 망우라가 수유실명하고 그 맹구우목하고 섬계투침 눈망고비가 나무를 만나고 바늘로 그 겨자씨를 탁 맞추는 것 같은 그런 것은 그 경행 이 경사스러운 이 이게 다행한 일이죠.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그것을 이 갈은 어찌 갈자, 어찌. 승은 이길 승자죠, 이게. 이길 승이, 이기다. 이길 승이고, 그 다음에 모두라는, 모두. 다. 전부. 어찌 그 경사스럽고 다행하고 행복한 것을 어찌 모두 말을, 이건 말, 길도자인데 이거는 말씀언자와 같아요. 말씀. 말씀언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것을 다 말하랴. 무엇을,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것. 인간은 몸받고 만물이 영장이 되고 정법이상을 만나서 공부하는 길은 맹구우목이고 섬계투침이어서 그렇게 경사스럽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을 무엇이라고 다 표현할 것이냐. 그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것을 어찌 다 표현할 거냐. 그런 뜻이에요. 갈승도지. 정법을 만나서 수행하고 하는 것을 그런 기쁨을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럽고 행복한 것을 어떻게 다 표현하리라. 어떻게 말로 다 말할 것이냐. 말할 수 없이 그만큼 크고 좋다. 그런 말씀이죠. 갈승도지. 어떻게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냐. 사람 몸밖에 어렵고 만물이 영장되기 어렵고 더군다나 정법의상을 만나서 공부하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이 맹구우목이고 맹구 그 참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거북이는 3000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것 같아요. 바닷속에도 3000년에 한 번씩 나와서 탁 못 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숨을 못 쉬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럴 정도로 맹구우목이고 섬계투침인데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느냐. 이게 거북이가 올라와서 탁 나무를 만나고 숨을 쉬는 그 다행스러운 행복한 거. 또 바늘에 탁 던져서 그 씨앗에 맞추는 것인데 그런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무엇이? 사람 몸 받고 만물이 영장이 되고 정법이상에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걸 이루어낸다는 것은 그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거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이제 금생에 금일에도 되고 금생에 내가 나자 이제 지금이라고 지금 만약에 스스로 자자 내는 것이 마음을 내는 게 퇴 물러갈 퇴 이거는 이렇게 꺾는다고 그럴까요? 꺾는다는 게 굴리고 이렇게 접는 것이죠. 스스로 퇴굴심을 내. 스스로 물러나. 물러난다. 물러갈 퇴? 물러갈 그, 굴른 게 그 자기를 접는 거죠. 스스로 그 공부하는 것을 놓고 퇴굴심을 내. 또는 혹은 또 마음을 내는데 뭔 마음을 내냐면 게으를 해. 게으름. 게으를 해. 를 태. 게으를 해. 해태심을 내. 나태하고 해태심을 내. 스스로 물러가고 그 공부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또 게으러. 공부를 하는데 그냥 게으름을 내서 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항상, 망호. 이게 바랄망해. 바라다. 뒤를 바래.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좀 놀고 혜택심을 내고 오늘은 놀고 내일 하지 또 이달에는 놀고 다음에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내년부터 하지 금생에는 놀고 다음 생에 하지. 그렇게 해서 뒤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부터 하지. 이번 주만 쉬고 다음 주부터 하지. 이번 달까지 놀고 다음 달에 하지. 그렇게 세태심을 내. 놀고 싶은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을 계속 내는 것이 항상 망후예요. 뒤만, 뒤를 기다리는 거예요.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또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 그럼 이게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이거는 잠깐. 잠깐 유. 실명, 명을 잃어버려. 생명이겠죠. 자꾸 뒤로 미루다가 잠깐이면 명을 끝내버려. 잃어버려. 이제 일을 실. 명, 우리 목숨명이죠. 잠깐이면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살고 나면 다 잠깐이죠. 엊그제 같다고 그러잖아요. 50년, 60년, 70년이 엊그제 같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잠깐이면 지나간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다음 달로 미루고 내년을 미루는데 그렇게 찾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명을 다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미루다 보면 목숨이 금방 70, 80이 돼서 생이 이제 간다. 퇴타 악취하야 수제 고통지시에 수욕 원문 일구 법문 불법하야 신의 수지하야 용면 신산인들 기가 부득호와. 예. 퇴타, 예, 물러갈 퇴, 이게 떨어질 타. 떨어질 타, 이건 뒤로 물러날 퇴. 악취인데, 우리가 육취를 육도라고 그러잖아요. 육취, 육도. 악도에 떨어져. 예, 물러가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어디 악도에 그렇게. 해태심을 내고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악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참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을 놀고 내일 오고 또 해태심 내고 나태심 내고 해가지고 자꾸 미루다 보면 복을 안 짓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지게 돼. 악도에 떨어지게 돼서 받을 숫자 받는다. 모든 모두 제자 모든 고통을 당해. 그래갖고 악도에 떨어져.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안 하고 자꾸 미루고 미루고 놀다가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악도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받고 인간 세상에 사는데 사람다운 그 참의 가치를 나타내는 법을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악도에 떨어지게 되죠. 몸에 병이 들었으면 약을 먹고 회복하면 낫는데 병이 들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병이 더 깊어져 떨어지는 것 똑같이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살면 결국 악도에 떨어진다. 악도에 물러나서 떨어져 버려. 왜 물러나 떨어지냐면은 인간은 육도 중에 천도, 인도 이게 두 번째인데 여기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떨어지면 어디 가요? 악의 축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100점 맞다가 공부를 안 하면 80점 맞다가 60점 맞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낙제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움직여서 공부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자꾸 하면 올라가지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낙제하고 떨어지는 게 돼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가만히 있다가 악도에 떨어지는 게 악취는 악도 같은 거예요. 예, 불법, 불교에서 육취가 육도거든요. 육경, 육취, 육도. 육도하고 육취가 같아요. 그래서 악도. 악취는 같은, 악도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악도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악도에 떨어지니까 모든 고통을 받지, 이제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예, 비록 하고자 해, 원해, 무엇을. 한 구절의 불법을 듣기를 원해. 악도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그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그렇게 찾잖아요. 나를 여기서 구해주시라고 할 때 부처님 아버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한 법문을 듣고 싶어 원해. 가장 우리가 유익이고 어렵게 당할 때 이제 하나님 그리 찾고 그러는데 이렇게 고통을 크게 받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의 법을 한 구라도 들을 문자 듣다. 듣기를 원하고자 하지만 이건 하고자 할 욕이죠. 할 욕이에요. 우리 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욕, 하나 또 하나는 이 하고자 할 욕에다 마음심자에 들어있으면 이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 욕심 욕이고 마음심이 없는 것은 하고자 할 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의 법을 한 구절이라도 듣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신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지만 불법을 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 아는, 이 해는 알지자와 같은 뜻이에요. 알고 받아서 지켜. 받을 숫자, 예, 지킨다. 법문을, 아니, 계문을 지킨다. 그런 뜻이 법을 지킨다. 신의 수지, 믿고, 알고, 받아서 지키는. 지켜서, 용면 신사님들, 이것도 하고자 하려고 면할 면 자. 신은 이거 매울 신 자죠. 우리 신라면을 때 이 신 자 쓰세요. 매울 신 자. 이거는 산인데, 예, 괴로울 신자. 그래서 이제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매우고 괴로운, 아주 매우고 괴로운 고통인데 그걸 면하고 싶어. 가지가지 고통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면하고 싶어.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매울 신자. 그렇게 한 것을 면하고 싶었지만 어찌 가히 다시 얻을 것이냐, 얻을 뜻.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안 오고 놀다가 악도에 떨어져요. 악도에 떨어지면서 떨어지면 많은 고통을 받아. 많은 고통을 받을 때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아 내가 이때 여기서 어떻게 이 고통을 벗어나지 하고 부처님의 법, 하느님의 법을 한 구를 듣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고 잘 받아 지켜가지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면하고자 하지만 어찌 그것이 가히 얻을 거냐. 우리가 병이 나기 전에는 병이 안 나게 하는데 병이 딱 들어버린 뒤로는 회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서 법문을 듣고 싶고 법문을 듣어서 내가 실행을 잘 하고자 하면서 이 어려운 고통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어찌 그것이 가능할 거냐. 산에 갈 때, 올라갈 때 조심하고 조심해서 다치지 않는 건 가능하나 한번 떨어져가지고 몸을 많이 망가져버렸으면 그때서 다시 그걸 회복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산에 갈 때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간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는 참의 길을 가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선도에서 저렇게 고통 그 매우고 괴로운 것을 경계를 당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통스럽고 악도에 다 떨어진 뒤에 다시 거기서 법을 받아가지고 올라오기는 대단히 어렵고 다시 그렇게 하기는 이제 어렵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이미 전신이 다 마비가 된 뒤에 그걸 고쳐서 올라오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산에 올라갈 때 이것은 조심하고 저것은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할 것을 많이 해야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46대인가 차가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그것은 눈이 오기 시작해서 얼었는데 많이 얼어서 우리가 안 가는데 살짝 얼으니까 잘 모르고 하나 가서 부딪히고 하나 들고 부딪히고 뒤에서 앞에 부딪히는지 모르니까 자꾸 갔다 부딪혀서 결국 많이 부딪혔으니까 부딪힌 뒤에는 조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얼음이 있었으니까 안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없으니까 사전에 그래 부딪혀서 몸이 망가지기 전에 이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나 이거 하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속에 일단 악도에 떨어진 후에는 다시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참의 길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급도 임위하야는 회무 소식이니 소이익이니 원제 수도제인은 막생 방일하며 막착 탐험하고 여구 두연하야 불망 초고하다. 여기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네, 도달할 도자, 미칠 급자고 도달하다. 임, 그, 임, 맡을 임자인데 당할 임자, 그러니까 위험에 당해서, 그 당에 도달해서는 후회도 후회할다. 후회할. 후회해도 이익이 없어. 이익. 이익이 없어.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급하게는 위험한 자리에 다 도달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악도 떨어진 뒤에는 그때서 후회해도 이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익이 없어. 없으니 원죄, 원컨대 모든, 모두 제자, 모든 수도하는 사람, 도를 닦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막생방해라니 하지 말라. 말라는 뜻이 하지 말라. 아니 붙자오고 아니다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조금 뜻이 다르죠. 아니 붙자오고 하지 말라. 이건 부정이 부정하는 것이 이거는 하지 말라 막는 하지 말라 막는 것이. 그래서 생 마음을 내지 말라. 뭐 이건 놓을 방 논다 방해를 이것도 놀리고 방해를 쉬고 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원컨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놀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만 착심을 두지 마라. 탐심과 음심. 탐심은 욕심이고 음심은 이제 그 간음하고 이런 일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색에 빠지는 일입니다. 여구 색에 빠지고 탐심을 그렇게 하는데 하지 말아라. 여기도 한번 빠지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탐욕에 빠지고 탐음에 빠지면. 여구 두연하라. 머리, 머리 두자죠. 머리에 불, 불 붙는 것 같이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구하는 것과 같이 하라. 내 머리에 불이, 머리에, 내 머리에 물이 붙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딱팔딱 뛰죠. 여기 끄기 위해서 어디든 가서 저기 물을 붙든지 하기 위해서 막 펄떡펄 뛰는데 내 머리에 불이 붙어서 굉장히 급하다는 뜻이죠. 아주 급한 것 같이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 잊을망에게. 돌아볼, 이것도 돌아볼 거고, 돌아볼 거고, 이거는 비춰본다. 비춰본다는 자기를 살펴보는 거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이거 돌아볼 것자, 비춰보는 게,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가, 어디로 흐르는가, 탐욕심이 흐르는가, 치심이 흐르는가, 이렇게 흐르는가를 살펴보고, 자꾸 살펴서 돌아보고, 해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계속 돌아보고, 살피고 살펴라, 이런 말씀. 위험한데 당한 후로는 해도 소용,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위험이 당하기 전에,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놀지 말고, 또 탐음을 하지 말고, 내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급한 마음, 이건 급한 마음을 갖는, 내 머리에 불 붙는 것 같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시는 무상에 신속하야 신녀 조로하고 명약 서광이라 금일 수존이나 명약 난번이 절수 제의하며 절수 제의하다. 무상에 신속하니 이건 떳떳함인데 항상 그 상록수는 변하지 않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자주 빨리빨리 바뀐다는 얘기죠. 떳떳한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똑같이 파랑색으로 계속 있는 것이 없고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속하니, 이게 빠를 신자인가요? 빠르다. 이거 속도? 속도도 빠르다. 신속해요. 우리가 뭐 70대에는 7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어쨌든 이 생이 가는 게 빠르니까 뭐 같으냐면 신속해서 빨리빨리 돌아가서 몸은 같아. 뭐야? 이건 아침 조자예요. 아침. 이슬 놓자. 이슬. 밤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자고 일어나면 풀잎에 가면 이슬이 있는데 해가 뜨면 바로 없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이 해 뜨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아침 이슬 없어질 때 금방 간다는 얘기야. 무상이 신속해. 세상이 그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빨라서 내 몸은 아침 이슬 같이 금방 사라지는 거야. 근데 70년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살고 나면 진짜 이슬 같아. 아침 이슬 같아. 그래서 아침 이슬은 해만 뜨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내 몸은 신속해서 조금 살았나 싶으면 그냥 가는 날이 금방 온다. 명은, 이거는 목순명이에요. 내 몸은 뭐가 서쪽에 있는 빛 같아. 서쪽에 있는 빛은 해가 서쪽에 있잖아요, 지금. 동쪽에 떠오르면 24시간, 열 몇 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서쪽에 있는 햇빛이 먼저 금방 떨어지는 거죠. 나의 목숨은 서쪽에 있는 빛과 같아. 내 몸은 어때? 아침 이슬 같고 내 명은, 목숨은 서쪽에 걸려있는, 서산에 걸려있는 빛과 같아. 그래서 금일에는 별, 오늘은 내가 비록 숫자, 비록 보존하고 있어. 내가 오늘은 내가 살고 있어. 금일에는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0: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근데 뭐 먹노?
1: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그래, 사랑한다.
1: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해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WBS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난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7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부분에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채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5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여름의 나무 그늘,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늘 아래 서면 텁텁했던 바람도 이내 시원해지죠. 마음도 풀어지고요. 누군가에게 초여름의 나무 그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네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 할게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수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31절입니다. 생명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으니 하나는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둘은 목숨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며 셋은 의의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넷은 도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 생명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대종사께 사뢰기를 제가 재취를 하였는데 처가 전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재산에 욕심을 부림으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니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재산을 분배하여 주라고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그는 그럴듯이 여기더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 재산에 대한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므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서로 오랜 시일에 걸쳐 불화가 계속되다가 필경 신병으로 죽고 말았다 한다. 이와 같이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를 구하고 지니기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은 제일 우치한 사람이다. 다음에 목숨을 생명으로 알고 지키는 사람은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보다는 위이다. 그 다음은 의의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다. 의의를 모르고 사는 생활은 벌레와 같은 삶이다. 충신과 효자와 열사들은 의의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쳐 꽃다운 이름을 천추만대에 남기는 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분은 몸은 다섯 자에 지나지 않았으나 죽어서는 그 의로운 뜻과 이름이 삼천리에 뻗고 살아서는 백세를 못 넘기는 목숨이 죽어서는 천추에 빛나지 아니하는가. 마지막으로 도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이다. 도를 모르면 껍질 생명에 불과한 것이요 도를 알아야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지런히 도를 닦아 천지와 더불어 그 수명을 같이 하는 무한한 수를 얻기 바란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 목숨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 의의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 그리고 도를 생명으로 아는 사람. 긴 법문이 마음에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아카펠라 연주로 모차르트 플레이합니다. 스윙글 싱어스가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안단테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과 배려 있는 행동으로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가득 담은 말을 한다면 분명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이치를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2: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7장 무시선법.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을 할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선을 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점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을 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은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 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어 가지 못하고 무기와 건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시비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많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을진대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 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이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무시선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0장 무시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정신행위 이웃줍기를.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였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 등급의 법을 두시어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는 당인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해야만 무루의 복이 쌓이려니와, 공덕을 존중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종경 교단품 35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다 공도의 주인이 되라. 사가의 살림이나 사업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자기의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례 전통적 관습으로 되어 왔으나,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라. 이 회상은 오직 도덕 높고 공심 많은 사람들이 주관할 세계의 공물이니, 그대들은 다 이 공도의 주인이 되기에 함께 힘쓰라. 대종경 교단품 36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연도 말에는 조갑종 등을 부르시어 당년도 결산과 신년 예산을 정확히 하여 오라 하시고 세밀히 진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수입과 지출이 맞지 못하면은 그 가정, 그 단체, 그 국가는 흥왕하지 못하나니, 과거 도가에서는 재물을 논하면 도인이 아니라 하였지만은 새 세상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하겠으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총지부를 막론하고 회계 문서를 정비시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게 함으로써 영과 육 두 방면에 결함됨이 없게 하였으며, 교단 조직의 공부와 사업의 등위를 같이 정하였나니라. 대종경 교단품 3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대성경 본문은 교단품 35장과 36장, 39장과 40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를 김희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3 말씀하시기를 현하 시국의 대운을 촌탁하건대 인지가 새로 개벽되고 국한이 점차 확장되어 다야흐로 대세계주의가 천하의 인심을 지배할 초기에 당하였나니 이는 곧 대도 대덕의 대문명세계가 건설될 큰 조짐이라. 이 주의는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공변되어 모든 낡은 국한들을 도년히 벗어나서 육도 사생이 다 같이 위 없는 낙원에서 공존 공영하게 하고야 말 것이니라. 그러나 또한 개인주의나 가족주의나 단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아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를 본의로 하여 그 강령하에 이 모든 주의를 잘 운용하고 보면 대세계주의 낙원을 건설하는데 또한 도움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좋은 시운에 처하여 전무후무한 대도회상의 창립사도가 된 우리 대중들은 먼저 각자의 마음에 세계일가의 큰 정신을 충분히 확립하며 그 큰 정신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일체 생명과 함께 광대무량한 큰 낙원의 생활자가 되기를 더욱 발원하며 날로 달로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대세계주의의 선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34. 원기 46년 4월에 삼동윤리를 발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는 곧 앞으로 세계 인류가 크게 화합할 세 가지 대동의 관계를 밝힌 원리니 장차 우리 인류가 모든 편견과 편착의 우울 안에서 벗어나 한 큰 집안과 한 큰 권속과 한 큰 살림을 이루고 평화 안락한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길 기본 강령이니라. 지금 시대의 대운을 살펴보면 인지가 더욱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져서 파야흐로 대동통일의 기운이 천하를 지배할 때에 당하였나니 이것은 곧 천하의 만국 만민이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함께 일어설 큰 기회라. 오래지 아니하여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삼동윤리의 정신을 즐겨받들며 힘써 체득하며 이 정신을 함께 실현할 기구를 이룩하여 다 같이 이 정신을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이 세상에 일대 낙원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좋은 시운에 이러한 회상을 먼저 만난 우리 대중들은 날로 달로 그 마음을 새로이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다 같이 이 좋은 세상 건설의 선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35.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첫째 강령은 동원도리니 곧 모든 종교와 교회가 그 근본은 다 같은 한 근원의 도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세계의 3대 종교라 하는 불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고 유교와 도교 등
수많은 기성 종교가 있으며 근세 이래 이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에 신흥 종교의 수도 또한 적지 아니하여 이 모든 종교들이 서로 문호를 따로 세우고 각자의 주장과 방편을 따라 교화를 펴고 있으며 그 종지에 있어서도 이름과 형식은 각각 달리 표현되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원되는 도리는 다 같이 이론의 진리에 벗어남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종교가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하나인 것이며 천하의 종교인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한 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융통하게 될 것이니 먼저 우리는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되는 일원대도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일원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니라. 36. 이어 말씀하시기를 삼동윤리의 둘째 강령은 동기연계니 곧 모든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결된 동포인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는 이른바 사색인종이라고 하는 인종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같은 인종 중에도 여러 민족이 있고 같은 민족 중에도 여러 씨족이 여러 지역에 각각 살고 있으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근본되는 기운은 다 한 기운으로 연하여 있는 것이므로 천지를 부모 삼고 우주를 한 집 삼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동포 형제인 것이며 인류뿐 아니라 금수 곤충까지라도 본래 한 큰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나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한 권속을 이루어 서로 친선하고 화목하게 될 것이며 모든 생명들에게도 그 덕화가 두루 미칠 것이니 우리는 먼저 모든 인류와 생명

적 사업이니 곧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 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니라. 지금 세계에는 이른바 두 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 밖의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와 사업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벌이고 있어서 혹은 그 주장과 방편이 서로 반대되는 처지에 있기도 하고 혹은 서로 어울리는 처지에 있기도 하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자는 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며 악한 것까지라도 선을 각성하게 하는 한 힘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동업인 것이며 천하의 사업가들이 다 같이 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는 때에는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다가 마침내 중정의 길로 귀일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먼저 이 중정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사업을 중정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도움편 33장에서 37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 세계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제14 개벽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세나 선천후천은 성자와 철인들이 천지에 운행하는 도를 밝혀놓은 것으로 대종사께서는 그 기점을 갑자년에 두시어 일대것만에 돌아오는 큰 회상이 갑자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셨느니라. 궁을 가해서 갑자 정월 초하루에 후천고복 12회라 하여 갑자년 정월 초하루부터 새시대가 돌아옴을 알렸던 바 대종사께서도 갑자년에 익산에 중앙총부를 건설하시고 효화를 시작하시며 호년, 호월, 호일, 호시라 하셨으니 좋은 해, 좋은 달, 좋은 날, 좋은 때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개벽되고 말세가 되고 교역기가 되는 이 시기에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열고 법문을 전해주신 뜻은 다름이 아니라 도에 관을 쓰고 덕을 왕성하게 하자는 것이요 정신과 육신을 쌍전하여 동과 정을 같이 하자는 것이요 불의를 더욱 빛내고 법륜을 계속 굴리자는 것이요 스승의 도덕을 무궁토록 선양하자는 것이니라. 3. 한 제자 여쭙기를 지금 세상을 다들 말세라 하오니 말세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나이까?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어두운가 밝은가 마음이 어두운가 밝은가 어짐과 차비와 파괴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느니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개벽편 1장에서 3장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라디오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래서 이제 저 지금 방금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 가지고 이제 지금 그 지금 5장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자, 5장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면 첫째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이제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공부. 그게 이제 뭐 이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역을 한다. 그래 이제 아는 공부를 이제 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천지 만물의 시종본말. 천지 만물의 시종본말. 천지 만물의 시종본말. 시종본말을 알아야, 천지 만물의 시종본말. 이제 이거를 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시종본말, 그런데 시는 이시 아닙니까? 이 시는 뭡니까? 시작이죠? 종은? 이게 마침이죠. 침. 끝이죠. 끝이라고. 그 이제 시종본말.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거를 지금 아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무조건 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시종이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시종 있죠? 시가 언제 오면 저 태어났을 때 아닙니까? 종은 뭡니까? 언젠가 가겠죠? 그거 다 종이다 이 말이죠. 그게 시와 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변화의 이치로 볼 때는 시와 종이 있어요. 변하는 이치로 볼 때는. 근데 변화하지 않는 이치로 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없죠, 시종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서는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불변의 이치로 볼 때는 없어요. 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변화는 이치로 봐가지고 시와 종이 있는 데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탈 못한 사람이죠? 거기에 끌려 그냥 사는 거예요. 해탈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사해탈한다 그러죠? 생사해탈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요, 생에도 애착이 없고 끌리지 않아요. 또 사회도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에 대한 것도 없고 사회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 계시는 분들 공포 다 없으시죠? 있습니까? 있으면은 모르는 거요. 노력하지요. 예, 노력합시다. 우리가요 그냥 사회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면 가는 거요. 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때 이게 뭔가면요, 이 아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이치로 보기도 하고 불변의 이치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고 이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만이 우리가 말이죠. 시종을 제대로 아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말입니다. 이게 또 이제 요거 지금 시와 종으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본에서 볼 때는 시종이 어떻습니까? 본에서 볼 때는 이 본에서 시종이 어떻습니까? 뭐 없어요. 시종이요. 본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말해서 볼 때는 있으면 어떻습니까? 유 있어요. 시종 있어요. 말해서 볼 때는요. 그래서 말의 자리에서 볼 때는요. 그게 시종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본과 말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시와 종에 끌리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되겠죠? 시종이 안 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이 뭔가면요 이론상 수행의 첫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론상을 수행하는 첫째 공부는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뭔가면 시종 본말을 이제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지금 저 그 원문에요 어떻게 지금 하냐면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과의 이치다. 인간의 생로병사 인과의 이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분석해 갖고 아는 거예요. 생로병사 자 이거 다 얘기했죠. 앞에서 다 얘기했죠. 그래서요 시종 본말과 이 지금 생로병사와 인과의 이치는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볼 때 시종 본말을 확실하게 알면은 생로병사가 해결되죠. 해결된다 이 말은요 생로병사에 끌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생로병사에 안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이치도 분명히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로 변하는 이 자체가 이게 뭡니까? 인과의 변하죠. 생로병사 자체가 인과의 변화, 인과의 이치예요. 그래서 인과의 이치에 갖고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안다고 하는 것이요. 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는 모습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들 이제 쭉 예, 들어보고 하면은 아, 저 인과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의심 안 듭니까?
1: 들어요.
0: 그 지금 사고방식. 그래서 사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유의 세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말이죠.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말이죠. 인과의 이치가 어떻게 작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로병사가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이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죠?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쌍의 수행은 말이죠. 첫째는 아는 공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아는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 나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금 했는데요. 이제 그 본말이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부는요. 이제 이게 아는 공부고요. 두 번째는요. 기르는 공부예요. 기르는 공부. 기르는 공부, 아는 공부, 기르는 공부. 자, 이제, 이제 기르는 공부는 뭔가면요. 이제 애욕과 탐착에 기울어지는 바가 없어야 된다. 애욕과 탐착. 애욕과 탐착을 말씀하셨어요. 애욕과 탐착. 하, 이것이요. 우리가 선타님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 좋아해요. 이거 목욕탕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 그것도 재밌고. 여 오시는 것도 재밌고. 다 안 그러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탐착 그러거든요. 탐하는 것은 탐한다. 욕심이 아닙니까? 이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욕과 탐착에 떨어지면은 이 뭔가면요 자기의 본래의 성품 자리로부터 이탈되는 것이죠. 이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뭔가면요 경계를 당해 가지고 우리가 그 경계에 그냥 끌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끌려만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그 경계를 당해 가지고 우리는 뭔가 하면요, 본래의 내 마음으로 그 경계를 돌려야 돼요. 이제 회수한다 이 말이에요. 회수한다. 회수한다. 자, 이게 회수한다. 돌려받는다 이 말은 이거거든요. 가다가 경계를 당해갖고 마음이 가다가요, 계속 가고 그것만 가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쓰이죠. 소모되죠. 소모되는 것을 가다가 이걸 뭔가 잡아당겨가지고 본래 자리로 자꾸 마음을 돌이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요, 기르는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성 자리로 자꾸 돌려서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기르는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보통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욕과 탐착이 나에게 생겨났을 때 그 애욕과 탐착에 끌려가지 말고 애욕과 탐착을 그것을 거두드린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이런 쌍의 수행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욕과 탐착이 끌려가가지고요. 이걸 이제 어디로 지금 하던가 하면 이거를 양성한다 그랬거든요. 양성. 양성한다. 이 양성이 뭡니까? 성품을 기른다. 예, 성품을 기른다. 그래서 자꾸 내 성품 자리로 돌이켜. 이런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 원문에요.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요걸요, 내가 조금 더 이제 지금 공부 그 방법으로 이제 이걸 이제 기르는 공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극에서 극으로 쓰지 말자. 극에서 극으로 쓰지 말자. 이게 뭔가 하면 초입자. 저의 공부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때? 우리 지금 회장님 성질 한 번씩 날 때 있어요? 성질 날 때 있느냐고요, 성질.
1: 있죠.
0: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성질 날 때? 내야지 뭐. 자, 성질이 날 때 있죠? 그게 성질이 날 때, 그 성질을 말이죠,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에 따라가지고 극하게 가느냐, 극하게 안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죠. 안 그렇습니까? 순간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먼 경계를 딱 당겼잖아요. 당했는데, 그때의 마음의 상태가 극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극으로 안 가고 조절하느냐, 자기가. 이거 요걸 조절해야 됩니다. 요걸 조절하는 것이 뭔가면요, 양성하는 공부의 가장 기초예요. 나는 대로 다 써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이러면 양성이 되겠습니까? 계속 소모죠. 아, 배터리도 다 쓰면은 배터리가 다 따라버리죠. 아, 그리고요, 저 지금 우리가 방에 살 때요, 온수통 있죠. 온수가 저녁에 전기가 와가지고 저녁에 지금 그 데펴지죠. 근데 그놈을 다 쓰고 나면은, 온수 다 쓰고 나면 뭔 물 나옵니까? 찬물 나옵니까? 난 몰랐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모가요. 그래서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아까운 줄 압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은 아까운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아까운 줄, 진짜 아까워할 것을 아까워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뭔가면요, 마음의 자리가 말이죠, 소모되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니까. 그리고 다 써버려요. 제가요, 지금 오늘 강의하잖아요. 지금 강의하죠. 이것도 뭡니까? 써죠. 소모예요. 저 죽으면은 살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저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다 쓰잖아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하루에 1분만 아주 격렬하게 운동해도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하루에 1분만 샤워 시간을 줄이면 19억 7천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분만 투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줄여서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1분의 효과 정말 엄청난 것 같죠? 새롭게 시작된 오늘 지금도 째깍째깍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 1분을 아주 야무지게 알뜰하게 쓰실 준비 되셨나요? 6월 9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AB6IX의 1분 1초 전해드렸어요. 이야, 하루에 1분만으로 달라지는 것, 좋아지는 것, 변하는 것들 이렇게 많네요. 그냥 흘러가버리는 1분으로 치면 순식간인데 내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니까 1분 동안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싶지 않으세요? 격렬한 운동도 1분 정도라면 도전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샤워 시간 줄이는 건 엄청 좀 반성했어요. 이게 그 물을 틀어놓은 채로 뜨끈하게 뭔가 너무 여유를 부리고 그랬던 것들이 그래 내가 1분만 줄인다고 해도 이렇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돼서 이건 지금 당장 좀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깊고 느린 호흡 이것도 언제든 해볼 수 있는 걸 테니까 지금 특가정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실천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귀하디 귀한 1분 아주 요모조모 요긴하게 알뜰하게 한번 야무지게 사용해 보기로 하죠. 신복수님이 오늘도 반갑습니다. 인사 건네주셨어요. 화요일 화사하게 웃는 하루 만들어 가보자고요 해주셨고요. 8552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와이프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건이환이 양치하고 잘 준비하자. 그러니까 둘째 환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코뿔소 치약 줘. 저는 코뿔소 캐릭터 치약이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엄청 웃는 거예요. 자기야, 코뿔소 치약이 뭔지 알아? 고불소 치약이었어. 환희는 고불소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코뿔소라고 알고 있었고요. 자기 전에 정말 한참을 웃었습니다.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무해하게 정말 웃음을 줄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천진난만하게 진짜라고 믿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빵 터지는 순간들이 참 많죠. 그래요. 건이환이 오늘도 코뿔소 치약 잊지 말고 저녁에 양치 잘하고 자. 오늘 저녁까지 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코뿔소 치약으로 양치하고 학교 갈 준비해야겠네. 자,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쌩안이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뭐 3곡까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듣고 싶은 음악들, 하고 싶은 얘기들 저희에게 부담없이 건네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F9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하이키 여름이었다.

SF9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하이키 여름이었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5분 42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3942님은 저는 365일 양치할 때 디아에 물 받아서 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며 글 주셨는데 컵 양치컵 사용하는 게 진짜 물을 아끼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수압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순식간에 뭐 몇 초 사이에 흘려보내는 물을 틀어놓은 채 무언가 활동을 할 때 흘러보내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삼구사이님 정말 잘하고 계신걸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뭐 2부에는 신청곡도 배송해 드릴 거고 3부에는 여러분이랑 수다도 떨어보겠지만 4부에는 또 우리의 소소한 행복 이야기들 또 자랑하고 열심히 나눠보고 아 그래 그런 감사한 순간들이 있었지 너무 행복한 순간이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아침 나를 웃음 짓게 만든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특가정에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4부 오늘도 아주 나이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리치의 노래입니다. 사랑해 이 말밖엔.

리치 사랑의 이말 밖엔 무엇의 사랑인 걸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너드 커넥션 서영주 나란한 밤 전해드리고 2부에서 뵐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우리 특허정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악 택배 지금 배송 준비 딱 마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는지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 특허정 만상회 TMI 뇌전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요즘 트렌드와 관련된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야, 진짜 트렌드 바뀌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야, 이게 유행이래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유행이 이미 시작되고 그 유행을 내가 즐기기도 전에 이건 이미 끝난 지 한참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많고 많은 유행 가운데 내가 뭐 모든 걸 다 따라해볼 순 없겠지만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한번 즐겨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져서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것저것 많고 많은 유행 가운데 내가 가장 최근에 따라해본 유행은 무엇인지 오늘 신나게 한번 3부에서 수다 떨어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열어놓겠습니다. 아, 5628님께서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들려주세요. 일하러 가기 싫은 화요일 아침이에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는데 어떤 요일이 제일 가고 싶으세요? 5628님 각자 선호하는 요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대표적 월요일은 조금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금요일은 좀 날듯이 회사를 가시는 것 같기도 한데 5628님의 가장 선호하시는 회사 그래도 그나마 가장 가고 싶다 하는 요일 언제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5628님 일하기 싫은 화요일이지만 힘내시라고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롤러코스터예요.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백두경 고객님께서 오늘은 제일 친한 찐 친구의 51번째 생일이에요.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친구라고 할까요? 우린 닮은 면도 많고 성격 외모도 비슷해서 마음이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명희야, 생일 많이 축하해. 너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야 라며 보내주신 보활 친구야 너는 아니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준비해놨고요. 이어서 저희가 고른 김현철 생일 축하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두경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백두경님이 정말 인생 찐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신청해 주신 부활 친구야 너는 아니 미도와 파라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두 곡 전해드렸고요. 친구분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저희도 김현철 생일 축하해까지 세 곡을 쌩언니 배송해 드렸습니다. 친구분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일삼 아빠님께서 시원 상큼한 아침 반가워요 연아님. 아 어젯밤 힘을 썼더니 뻐근하네요. 크크크 가구 다 옮기고 김치 냉장고 베란다로 빼고 안마기 옮기고 쉬었다 하자 하고 누웠는데 잠시 누웠는데 아침이네요. 저의 밤은 늘 그래요. 눈을 감은 적이 없는데 알람이 울리고 오늘 새 가구가 들어온대요. 그래도 중전마마가 웃고 다니는 거 보니 좋습니다요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거의 이사가는 급으로 엄청 힘쓰셨네요. 일리삼 아빠님 아 고생하셨지만 오늘 또 막 뿌듯하시겠네요. 아이 그래요. 예린 너무 예뻐 2부 끝곡이고요. 저는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1588 9376.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민간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Girl, let me prove that my love is real. I'll give all my love to you. So trust me.

동방신기의 믿어요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3부에는 우리 신나게 부담 없이 가볍게 수다 떨어 보는 시간 특가장만상회 TMI 대잔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최근의 시대 시도해본 유행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요새 막 뭐 유행한다 뭐 뭐가 트렌드다 이런 것이 변화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유행하는 것들이 진짜 많고 근데 이렇게 또 지켜보면 어떻게 재밌네 싶은 것들도 많고 맛있겠네 싶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몇몇 가지는 따라해봤지만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다 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가장 최근에 따라해본 유행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시도해본 유행은 무엇인지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저희와 친구 맺으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반상회 시작할게요. 유엔입니다. 파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어머 자기 그 가방에 이건 또 뭐야? 지난번에 그 무슨 부부? 그 왜 인코부부 말고 그 뭐야 그 왜 푸스스한 인형 한참 달고 다니더니 요즘엔 또 요 키보드 같은 거 요게 또 유행인 거야? 아우 자기 정말 젊게 산다 젊게 살아 아주 멋지다 멋져. 아우 난 사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그 뭐야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인가 뭔가 그거 한번 먹어보고 두 쫀쿠? 그거는 내가 또 먹어봤지. 아유 우리 바깥 양반이 은근히 이런 달달한 거 좋아하더라고. 자기들은 요즘 핫하다는 것 중에 뭐 해본 거 없어? 하기 쉽고 재미난 거 있으면 같이 좀 즐겨보자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자기들이 따라해본 거 뭔지 나한테도 좀 알려줘봐. 아 가만있어 봐봐. 내가 또 시원한 커피를 타놓고는 안내 왔네. 잠깐만 기다려들.

0: 태가장반 상회 TMI 대잔치. 이번 주에는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 중 내가 가장 최근에 시도해본 유행은 무엇인지, 유행하는 것들 중 내가 가장 최근 시도해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포미닛의 핫이슈, BTS의 버러, 뉴진스의 쿠키 듣고 왔습니다. 3부 끝곡은 아리아나 그랜드, 아리아나 그란데요. 파필러.
1: Elfie, now that we're friends,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2: Oh,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1: I know. That's what makes me so nice. Whenever I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I, and let's face it, right, who isn't less fortunate than I, my tender heart tends to start to bleed. And when someone needs a makeover, I simply have to take over. I know exactly what they need.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에픽하이의 따라해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요즘 유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신 건 대체 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0001 뒷번호 쓰시는 분. 저는 요즘 주식 투자에서 힐링을 찾고 있어요. 아, 이것도 그쵸. 이것도 유행이라면 유행인 거죠. 엄청 유행이죠. 조금 하는데 호기심이 갑니다. 소액으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087 뒷번호 쓰시는 분.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미 알았을 땐 유행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다고 해서 따라 먹어봤는데 저는 집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냥 해마다 하는 매실청이나 담그려고요. 라고 이야기의 진행 방향과 마무리까지. 아, 이 또 매실청 담그실 시즌이 왔네요. 요새 햇 매실도 막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6098 뒷번호 주시는 분. 요즘 저희 아이 학원 끝날 시간에 맞춰 매일매일 호출당하고 있어요. 인형 뽑기 해야 한다고 엄마한테 부쩍 친한 척을 하네요. 아, 너무 귀엽네요. 잘 안 될 때마다 대신 해달라고 해서 왕년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답니다. 보내주셨는데 요새 인형 뽑기 이거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형 뽑기 막할 때는 또 너무나 떼 얘기 같지만 진짜 이건 절대 뽑힐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기계들은 되게 잘 뽑히나 봐요. 많이들 뽑으시던데요. 많이 하셔서 잘 뽑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옛날보다는 좀 수월해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안 해봐서. 9635님, 특화장에서 마늘종 비빔밥 듣고는 바로 해 먹어봤어요. 이런 거잘 몰랐는데 맛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어요. 하하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맛있죠. 간단한데 너무 맛있지 않나요? 1082 뒷번호 쓰시는 분. 최근 유행한 건 아니지만 몇년 전에 러닝 붐 불때 입문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뛰고 있어요. 덕분에 살도 많이 빠지고 탄탄한 몸을 갖게 됐답니다. 특화점 가족분들께도 추천해요라고. 아. 그래요. 와, 몇 년째 꾸준히 너무 멋지시네요. 러닝 붐은 그때 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5628님, 저는 멍 때리기 대회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아, 우리 가족분 중에 참가자가 계시다니. 평소에도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많아서 주변에서 엄청 추천했거든요. 등수에는 못 들었지만 나름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라고. 아, 주변에서 추천받을 정도의 실력이신데 아, 등수에 못 드셨다니. 실제로 등수에 드는 분들 진짜 엄청나신 분들인가 봅니다. 3275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마지막 유행 따라잡기는 한강 라면 먹는 거였네요. 아주 더워지기 전에 한번더 도전이라고 하시며 와 한강 라면 먹기 아 이거 너무 좋죠. 여름에 또 산들산들 바람 불때 약간 해지기 직전쯤에 가서 풍경 바라보면서 먹으면 또 너무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아 각가지 유행들이 많지만 뭐 이걸 꼭 반드시 따라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중간중간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체험해 볼수 있는 것들 뭐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것도 재밌지 않나 싶어요. 우리 오늘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디의 정 듣고 오늘도 아주 나이스 전해드릴게요. 트렌디 레전드 트렌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6085 쓰시는 분. 거의 죽어가던 화분을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본 지 보름째. 이제 제법 많이 살아났어요. 아침마다 공들인 보람이 있네요. 화분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뒷번호 2154 쓰시는 분. 연아씨,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행복해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선선하고 낮에도 그렇게 덥지 않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누려보아요. 뒷번호 7226 쓰시는 분.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부터 가자마자 커피 마셔야지 하고 있었는데요. 팀장님이 오늘 팀 전체 커피 타임을 갖자고 하시면서 쏘신다네요. 맛난 디저트까지 곁들여서요. 완전 기분 좋네요. 진짜 럭키인데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한 순간들, 감사한 순간들 함께 나눠봤고요. 이어서 인피니티의 텔미, 우주소녀, 꿈꾸는 마음으로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있어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단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페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하이브로 월화수목금토일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온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것보다 그냥 너무 후련합니다.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일단 지나가고 나면 미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홀가분해진다는 건 참 좋은 감정 같아요. 지난날의 후회들을 매번 걷어낼 수 있는